산업행산 장만 허여 팔경산을 구경가세 경상도 태대

대동강, 9월산의 옹진수, 금강산. 이 언젠가 금강산으로 휴가 가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이 돌아올 날도 있겠죠.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8월 8일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FM 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덩덕

소리 구름을 말합니다. 와운이란 작품에서 거세게 휘몰아치는 경랑 같은 먹구름이 강한 인상을 남기는데요. 작곡자는 이 인상이 그림에 쓴 화제의 내용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시를 생각했는데 술 취해 쓰려다 구름 뭉치가 되었소. 이 모양이 되었으니 그저 웃음거리 외다. 이런 화제입니다. 이 화제는 화가의 숨겨진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작곡자는 바로 그런 점에 작품을 착안한 듯 보입니다. 이 작품에서 산조아쟁이 쓰이고 있는데요. 산조아쟁이지만 산조 연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악기의 폭넓은 농현 그리고 강렬하면서도 애절한 가락을 통해 그림 속에 내포된 비장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썼다고 합니다. 작품의 전개는 화가의 내면 세계를 시각적 장면 묘사로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이 인상이란 인물의 신분이 설이라서 관직 생활에 대한 좌절이 있었고요. 또 건강이 안 좋았고 거기에 가족을 잃은 아픔까지 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인상의 와운, 이 소용돌이 구름이란 작품에 그와 같은 가슴의 우려리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작곡자는 이 인상이 회화의 수묵기법으로 표현한 그 멋을 전통악기의 색채와 현대적 음악 구조와 접목시켜 보고자 했습니다.

2013년에 있었던 제32회 대한민국 작곡상 최우수상 수상작으로 들어보셨습니다. 작곡가 이귀숙은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한국음악작곡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으로 제32회 대한민국 작곡상의 관현악 우수상 수상작 김성국의 공무도화가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곡은 고대 가요인 공무도화가를 내용으로 해서 만든 곡입니다. 우리에게 공무도화가는 한문으로 번역한 공우인이란 작품이

0: 어디가 능력 알았던데 잘하진 않아.
1: 저렇게 왔어.
0: 다 어디서? 아마 듣지 못한 인생.
1: 아마도 어디서 사지
0: 않고 어디서 행동하려. 능력 알았던데 잘하진 않아.
1: 저렇게.

황상진님께 아뢰나이다. 평생을 살아갈 앞길이 너무 짧아서 서럽습니다. 바라건대

받고 존화 작곡의 Der Weg zur Natur für Degum und Changgu, 대금과 장구를 위한 자연으로 가는 길 준비했습니다. 원 제목이 독일어로 돼 있죠. 이 곡 제목에 나오는 자연으로 가는 길은 악학괴범 서문에서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은화 작곡의 독주곡 Der Weg zur Natur für Degum und Jangu, 대금과 장구를 위한 자연으로 가는 길이란 작품 들으셨는데요. 이창호의 대금, 김웅식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제32회 대한민국 작곡상 독주곡 우수상 수상작이었는데요. 악이란 하늘에서 나와서 사람에게 붙인 것이요. 허에서 발하여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여 혈맥을 뛰게 하고 정신을 유통케 하는 것이다 라는 악학괴범 서문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자연의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고 이를 대금과 장구로 표현한 음악이었습니다. 작곡가 조은화는 2013년 당시 독일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음악대학에 출강한 바 있습니다.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13년에 있었던 제32회 대한민국 작곡상 수상작 네 곡을 만나보셨습니다. 당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이귀숙의 산조화쟁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와운, 관현악 우수상 수상작으로 김성국의 공무도화가, 실내악 우수상 수상작으로 윤혜진의 강산무진도, 독주곡 우수상 수상작으로 조은화의 Der Weg zur Natur für Degum und Jangu, 대금과 장구를 위한 자연으로 가는 길, 이렇게 네 곡 만나보셨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강강술래 준비했습니다. 박영순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나보세 뛰어보세
1: 강강술래
0: 억신억신 뛰어나보세
1: 강강술래
0: 높은 마당이 깊어지고
1: 강강술래
0: 깊은 마당이 예 터지게
1: 강강술래
0: 억신억신 뛰어나보세
1: 강강술래
0: 남생아 놀아라
1: 졸래졸래가 잘 논다 어아색이 저색이 고남생이 놀아라 익사 정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정규 뜨랴 아랑규 뜨랴 솔라무초야 내 댓글랑 남

별신 들으셨는데요.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연주, 김정희의 소리, 원완철의 태평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경기민요 한강수타령 시원하게 듣겠습니다. 이춘희의 소리입니다.

가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0: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바로 그 선생님들이 계신 곳이 학교입니다. 요즘 학교는 학생들 곁에서 어떤 식으로 함께 걷고 있을까요?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토요일 코너 8월 한 달, 5주 동안 방학 맞이 교육 특집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두 번째 시간이죠. 함께 말씀 나눌 분. 괜찮아 보이는 아이가 사실은 위험할 수 있다는 어느 교사의 절박한 위기 진단을 담은 책, 조용한 붕괴를 쓰신 신선호 작가입니다. 모시고 우리가 어떤 얘기 나눌지 여러분도 귀 기울여 주세요. 7월 25일 토요일 날 미디어 속 노인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미디어 밖 노인의 실제 삶과 목소리를 경청하는 책, 미디어 속 노인, 미디어 밖 노인을 쓰신 정영희 작가 이야기 듣고 또 여러분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긴 호흡 돌고래님, 노인 정책은 국가와 사회가 신경 써야 한다는 말씀, 또 세대 간의 서로

0: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셨는데 지금은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네. 뭐 직접 인사하신다면 뭐 다른 게 또 있을까요?
1: 아니 뭐 저는 예, 신원중학교에서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네. 신선우입니다.
0: 저 뭐 네.
1: 요즘에 그래도 조용한 분계를 출간한 이후에 네. 이 책의 내용에 공감한 분들이 많아서 네.

0: 터이 제목이 저 영화 붕괴였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출판사 입장에서는 조금 말랑말랑한 제목, 소프트한 제목. 요즘
1: 그러니까.
0: 트렌드가 그렇잖아요.
1: 네.
0: 그런데 저는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조용한 붕괴라고 한 이유는 산풍백과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성수대교처럼 와르르 무너지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서서히 또 학교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이런 부분의 것들에 좀 사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좀 무겁지만 많이 무겁지만
1: 아닙니다.
0: 그래도
1: 근데
0: 조용한 붕괴라는 제목을 제가 고집을 했고요. 끝까지 고집 펴가지고
1: 네.
0: 처음에 정한 제가 처음에 정했던 제목 그대로
1: 네.
0: 마지막까지 출간이 되었습니다.
1: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0: 어쩌면 저한테 이런 기록을 아이들의 죽음이 아이들의 죽음을 더 이상 헛되지 않게 하고 그걸 또 살아 남아 있는 아이들을 살리는 쪽에 그런 대안들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을 담은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이 사실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어린 친구들이 너무 많아졌고 그 숫자를 보면 전 사실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는데 제 가까운 지인의 딸도 이런 선택을 해서 굉장히 많구나. 내 주변에까지 가까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괜찮아 보인 아이가 가장 위험하다 할 수 있었던 게 아무런 그런 게 없었어요. 뭐 약간 뭐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면 왜 이들은 그런 신호를 보내지 않는 걸까요? 본인도 몰랐을까요? 아니면 왜 그런 걸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0: 사실은 극단적인 선택은 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방금 말씀하신 아이들이 많습니다.
1: 아, 드러내지 않고.
0: 드러내지 않는 아이들?
1: 네.
0: 사실은 오히려 너무나 순하고 착한 아이, 또 모범적인 아이 이런 아이들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1: 그게 어떻게 보면 순하고 모범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예를 들면 반항을 한다거나 뭐 엄마한테 대들어본다거나 선생님한테 나 그렇게 하기 싫다라고 하고 이걸 할 수가 없다. 그건 아예 선택지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라고 하는 건 아닐까요?

0: 쉽게 쉽습니다. 네. 보통의 이제 예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5% 아이를 집중하다 보니까 이 밑에 조금 모자란 아이들, 정상군으로 분류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놓치기 쉽죠. 근데 네. 이제 제가 이제 비유컨대 이런 겁니다. 20도의 물과 99도의 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1: 같아 보이죠.
0: 같이 평온해 보이니까 네.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르잖아요.
1: 에너지가 다르죠.
0: 그렇죠. 네. 99도의 물은 밑에서 엄청난 대류가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평온해 보이니까 네.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르잖아요.
1: 에너지가 다르죠.
0: 그렇죠. 네. 99도의 물은 밑에서 엄청난 대류가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같은 정상군을 이렇게 통쳐버리면 이 아이들 놓쳐버리게 되는 건데 실제로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는 순하니까 착하니까.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는 모범적인 아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근데 그 99도의 물로 끓고 있는 것을 못 알아채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1도만 더해지면 끓어넘쳐버리는 거죠.
1: 끓어오르기 직전을 우리가 알아챌 수 없다는 거잖아요.
0: 신호가 가는데 네. 그걸 쉽게 캐치하지 못하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의 것들이 이 첫 번째 이유고요.
1: 네.
0: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가면 증후군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1: 네.
0: 사실 모든 아이들은 부모나 또

0: 꼼짝달싹 못하게 교실에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안전의 역설이라고 제가 책에서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거죠. 단군 이래 가장 안전한 세대를 길렀고, 단군 이래 가장 많은 교육비를 투자했고, 단군 이래 가장 좋은 장난감을 제시하고, 단군 이래 가장 좋은 음식을 제공한 우리 아이들이
1: 네.
0: 사실은 가장 심리적으로 불안한 세대가 된 것이죠. 이건 국제적인 통계 수치에도 나타납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 아이들 삶의 만족도 부분에서 OECD 38개국 중에서 36위, 최하위권이고요. 아이들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압도적인 꼴찌, 38위 꼴찌입니다. 단군이를 가장 케어받고 안전하게 키워낸 아이들이 단군이를 가장 불행한 세대가 된이 역설, 저는 이걸 안전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1: 심리적 면역력 이 얘기도 좀 해주세요. 사실 부모님들은 아이들 면역력을 높이려고 뭐 좋은 거 많이 주시잖아요. 그런데 심리적 면역력은

0: 담글 수는 없잖아요.
1: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가버린 거죠.
0: 네.
1: 장은 담그고 구더기는 치워가면서
0: 네.
1: 그게 우리 교육이어야 된대. 장이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0: 네.
1: 우리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교육. 지금 이 지경에 이른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뭐 국가적인 경쟁력 뭐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으로 심리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심리적 면역력마저도 키워내지 못하고 약화되어 있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아까 근본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많이 나 조금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그걸 견뎌내지 못하는
0: 그렇죠.
1: 이런 부분이 안타깝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음악을 한 곡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한혜진의 비나리 듣겠습니다.

0: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우는 면 안 된다.
1: 네.
0: 예.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들꽃으로 키워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이 심리적 면역력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 갖다가 너무 온실 속에서 화초로 오냐오냐 키워대면 진짜 현실은 비바람 치는 광야잖아요.
1: 네.

0: 얼른.
1: 아 이거 아니 수다가 아니라 저는 제 책의 핵심을 갖다가 제대로 짚어내신 아주 아주 적합한 비유여서 저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 알았으면 미리 책에 좀 이 부분을 쓸까 싶었는데 놓쳤네요. 아쉽습니다.
0: 얼른 책 속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책 서론 가운데 개인의 실패가 아닌 시스템의 실패 중 일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답을 찾으려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유독 유학해서 혹은 일부 학부모의 이기적인 민원 때문에 또는 교사들의 열정이 식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되었을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답을 찾으려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유독 유학해서 혹은 일부 학부모의 이기적인 민원 때문에 또는 교사들의 열정이 식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교육 시스템은 성적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학생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은 늘 부차적인 것, 가정의 몫으로 여겼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그제야 상담

0: 본질적인 문제가 이제 시스템의 부재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각 부처마다 막 정책을 쏟아내는데 실제로 그게 지금 돌아가지는 않고 있죠. 현장에서도 혼란이 많죠.
1: 네, 뭐 아까 이런 걸 사일로라고 하잖아요. 각 부처의 칸막이에 갇혀 있는 이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뭐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정책을 펼 때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통합적으로 좀 지원하고 싶은데 각 그 과단위의 칸막이들이 네. 있었고 네. 이런 정책을 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0: 네.
1: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 그 각 부처마다 각 그 특히 마음 건강 관련된 부처마다 다 앞다퉈서 하고 있거든요. 많은 네. 예산을 투자해서
0: 네.
1: 교육부는 뭐 위클래스 위프로젝트라고 위클래스 위센터 뭐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고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어가지고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는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또 지자체가 수많은 상담기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 기관들이 그 근거 법령이나 이런 게 다 달라가지고 서로 이렇게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0: 네.
1: 서로 한 아이를 놓고 그 데이터마저도 서로 이렇게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아이는 중복적으로 예산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중복적으로 투입되고 어떤 사각지대가 또 아무도 그것도 보호받지 못한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이런 문제점들이 우리 마음 건강 전체 국가적인 전체 차원에서 보면 그런 난맥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0: 낭비이기도 하고요.
1: 낭비죠. 네. 예산 낭비이기도 하고.
0: 그리고 이제 짚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소방 모델이에요. 이게 뭐냐면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하지만 불이 나면 끌어 달려가는 것이지 예방하지 못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소방 모델이 어느 쪽으로 좀 방향을 바꿔야 될까요?
1: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소방 모델은 화재 예방 모델로 전환해야 하는데 패러다임의 전환이 지금 시급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0: 네.
1: 말씀드렸던 대로 5% 그 빙산 있잖아요. 빙산에 타이타닉이 어떻게 침몰을 했죠? 그 수면 아래에 부딪혀가지고 충돌하는
0: 네.
1: 거. 충돌해서 침몰했죠.
0: 네.
1: 지금 우리 교육도 그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0: 이런 부분이죠. 이제 아이들은 계속 변화해요.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 거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어제는 맑았는데 네. 오늘은 흐리고 내일은 폭풍과 쏟아지는 거죠. 이런 아이들 감정의 기복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그 괜찮다라는 말의 그 이면을 봐야 되고
1: 네.
0: 아이들의 그 잘 관찰해서 아이들의

0: 누군가 먼저 한 사람을 따라서 나도 할 수 있다고 가는 건가요?
1: 베이스 캠프가 너무 높이 쳐져 있어요. 베이스 캠프가 7,000m에 쳐져 있으니까 7,000m에서 정상 올라가는 게 뭐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부모가 네. 심리적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즐겁게 보내고 돌아온 휴가 끝. 이상하게 알람 소리에 눈뜨기가 힘겹고 몸은 솜니불을 적신 듯이 무겁게만 느껴지곤 하죠. 떠날 때는 설렘으로 가득 차서 가벼웠던 발걸음이요.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길에는 왜 이렇게 묵직하기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론가 떠나서 푹 쉬고 온 것 같은데 정작 마음과 몸은 휴가 전보다 더 지쳐있는 것 같고요. 멍하니 모니터나 창밖만 바라보게 됩니다.

돌아올 수 있게 여유를 줘보는 거죠. 지친 마음을 다독여줄 음악 많이 들려드릴게요. 하윤주의 노래로 황홀극지 듣고 옵니다.

하윤주의 노래였어요. 황홀극치 듣고 왔습니다. 황홀함까지는 아니어도 되돌아보면서 한 번쯤 미소 지을 수 있는 추억들 많이 만드셨기를 바랄게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도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장은교의 정지선이 출발선이 될 때 중에서 일부분 준비했어요. 오랫동안

네버랜드 듣고 오셨는데요. 김계희의 생황, 박영기 외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들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판소리 수군가 가운데 토끼 잡아들이는 대목을 재해석한 곡 토끼토끼 준비해봤어요. 별주부 자라의 꼬임에 수궁을 따라간 토끼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러자 꾀를 내어서 용왕을 속이고 다시 육지로 돌아가게 되는 내용을 노래한 곡이에요. 황호준 작사 작곡의 토끼토끼 정경화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듣고 옵니다.

쉼, 그리고 한옥 찻집. 내가 운전을 하는 것은 물리학자가 되거나 개그맨이 되는 것만큼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산수가 수학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던 순간부터 수학을 못하면 저쪽 세계는 넘볼 수 없으리라는 편견과 함께 과학도 멀어져 갔다. 신나는 노래도 내가 부르면 어딘가 숙연한 분위기로 만드는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웃게 하는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부러웠다. 나는 갖지 못한 것, 할 수 없는 것에 포기가 빠른 편이었다. 운전도 그랬다.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연스레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운전 역시 저쪽 세계의 일이었다. 일단 방향 감각이 많이 부족했고 기계를 잘 다루지 못했다. 옆에서 운전하는 것만 봐도 무서웠다. 작고 둥근 운전대만으로 어떻게 네모나고 커다란 기계를 굴려 앞으로 나가게 하는지 볼 때마다 신기하면서도 아찔했다. 운전석 옆자리나 뒷자리에 앉아 창문을 열고 한가한 강변 도로를 지날 때는 이런 게 운전의 기쁨이구나 생각했지만 운전대를 잡으면 그런 기쁨은 다 사라질 것 같았다. 밤이 되면 더 높아지는 도로 위의 속도는 아찔해서 옆자리에서도 자주 눈을 감고 휘청거렸다. 무엇보다 도로에서는 나만의 속도로 갈 수 없다는 게 겁났다. 대학 입학도 취업도 늘 평균보다 느려 한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문장을 블로그 대문에 붙였던 사람으로서 도로 위에서 지켜야 하는 속도는 강압적으로 느껴졌다. 모두가 바쁜 현대사회에서 옆차, 뒤차가 가는 길에 방해되지 않으려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빠른 주행과 진입이 가능해야 할 텐데 자신이 없었다. 큰 민폐를 끼치고 말 거라는 확신. 나는 운전을 하지 않음으로써 도로 평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다녔다. 그렇게 한 시간 정도의 거리는 씩씩하게 걸어다니고 더 먼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운전자들의 차에 동승하며 화석연료 사용 감소에 조금이라도 동참한다는 핑계도 대어보며

패스트 트랙 듣고 오셨는데요. 에스닉 팝그룹 락의 연주였어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장은교의 정지선이 출발선이 될 때 중에서 일부분 나눴는데요. 17년 동안 신문기자로 일하다가 퇴사를 고민하며 정지선에 서게 된 저자가 운전이라는 작은 도전을 통해서 세상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이야기였는데요. 처음 운전대를 잡았을 때 가슴이 정말 쿵쾅거리면서 아찔했던 기억. 운전해보신 분들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 나는 길치라서 안 돼. 무서워서 못해 하면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 그어둔 저마다의 정지선들. 하나쯤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평생 내 일이 아닐 것 같던 운전석에 앉게 된 건 어느 날 문득 찾아온 작은 마음 때문이었어요. 늘 가던 익숙한 길 말고 안 가본 길로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생각이었죠. 난 절대 못해. 그렇게 접어뒀던 일 있으세요? 처음에는 좀 두렵고 아득해 보여도요. 막상 페달을 살며시 밟고 나아가 보면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풍경들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오늘 하루 내 마음속에 멈춰있던 정지선을 지나서 조용히

놀이터의 연주로 바람의 여행 감상하셨어요. 이어서 전해드릴 곡은 구름 위의 삶인데요. 남도 잡가 화초 사거리를 몽환적이면서도 묘한 그루브가 느껴지게 재해석한 곡이에요. 정은혜 노래, 까대호 김예찬의 연주로 구름 위의 삶 감상해 보시죠.

음과 음 사이의 공간에도 존재한 음악은 음과 음 사이의 공간에도 존재한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인 클로드 드뷔시가 음악에서의 여백을 강조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연주와 연주 사이의 짧은 정적, 쉼표. 그 찰나의 시간에 연주자는 호흡을 고르고 청중은 앞서 들은 선율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쉼표가 중요한 게 어디 음악뿐일까요? 우리의 일상도 쉼표가 있을 때

그늘을 찾아서 웅크린 길고양이를 만나신다면 다정하게 눈길 한번 건네주시는 건 어떨까요?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복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가 선진국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잖아요. 세상의 모든 작은 생명들이 이 무더운 여름을 무사히 그리고 또 안전하게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이야홍 소리가 마치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보사노바풍으로 고양이와의 밤 산책을 밝고 경쾌하게 노래한 곡 이야홍 이 무더운 여름을 무사히 그리고 또 안전하게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이야홍 소리가 마치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보사노바풍으로 고양이와의 밤 산책을 밝고 경쾌하게 노래한 곡 이야홍 타령 전해드릴게요. 이한철의 노래 국립국악원의 음악이에요.

산책하다 보면요, 고양이들이 빼꼼히 고개 내밀고 풀숲에서 얼굴을 내밀 때가 있는데요. 그 모습이 참 사랑스러운데 좀 오래 보려고 하면 또 금세 사라지더라고요.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펼쳐지는 곡이죠. 이준하의 정갈한 노래에 김상준의 대금, 이영의 피리, 윤문숙의 해금, 그리고 이양교의 장구반주가 어우러져서 우조시조 특유의 맑고 깊은 정조를 더해주는 곡, 우조시조 월정명, 지금 만나봅니다.

달 밝은 밤의 풍류와 정가의 품격이 느껴졌던 우조시조 월정명 감상하셨는데요. 이준하의 노래, 김상준의 대금, 이영의 피리, 윤문숙의 해금, 이양교의 장구 반주였습니다.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함께 들어보는 한 장의 음반. 국악방송의 음원집 아루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준하의 노래, 김상준의 대금, 이영의 피리, 윤문숙의 해금, 이양교의 장구 반주였습니다.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함께 들어보는 한 장의 음반. 국악방송의 음원집 아루 함께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로 들으실 곡은 한국 전통 관현악의 대표작인 영산회상 가운데 첫 번째 곡 상령산 1, 2장입니다. 영산회상은 본래 불교 성악곡에서 유래했지만 오늘날에는 가사 없이 연주되는 대표적인 정악

예전에는 흰 구름 푸른 내는 골고리 잠겼는디. 이 한 문장은 듣기까지 참 조바심이 났는데요. 지금은 이 흐름이 편안하게 느껴지네요. 맑고 단아한 음색으로 마음을 다독여준 평시조 흰 구름 감상하셨는데요. 김나리의 노래, 유홍의 대금 연주였어요. 오늘 토요일 한 장의 음반, 마지막으로 감상하실 곡은 수룡음입니다. 조선시대 궁중과 선비들의 풍류방 음악 문화를 동시에 느껴볼 수 있는 명곡인데요. 물속에서 논이는 용의 노래라는 뜻을 지닌 수룡음은 원래 풍류방에서 즐겨 부르던 가곡 중 속도가 빠르고 화려한 선율을 지닌 평농, 계락, 편수대엽의 반주 선율을 기악곡으로 변주해서 만들었어요. 전통음악에서는 연주자들이 주어진 파트를 똑같이 연주하기보다 각 악기 고유의 특색을 살려서 따로 또 같이 어우러지는 병주 문화가 크게 발달했죠. 수룡음은 바로 이러한 병주

얘는 단소의 투명한 소리가 어우러진 생소병주로 자주 연주되곤 하는데요. 오늘 음반에 수록된 연주는 손범주의 생황과 김상준의 단소 이중주에 정계종의 아쟁이 함께 더해지는 특별한 구성을 선보입니다. 생황의 독특한 화음과 단소의 청아한 선율, 거기에 아쟁 특유의 묵직하고 농익은 저음이 밑바탕을 받쳐주면서 곡의 유려한 흐름을 만들었는데요. 서로 다른 음색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생황과 단소, 그리고 아쟁의 울림이 물처럼 청아하게 어우러졌던 수령음 감상하셨어요. 손범주의 생황, 김상준의 단소, 정계종의 아쟁 연주였습니다. 국악방송의 소중한 음원들을 모아 제작했던 특별한 음반. 국악방송이 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음악 아루의 수록곡들 전해드렸어요. 대금의 높은 기상부터 가을 강가의 그윽한 시조, 그리고 한 박자 쉬어가듯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느린 상령산과 수령음까지. 소리를 무작정 채워넣기보다는 비워두고 서로 다른 악기들이 각자의 결을 살려서 따로 또 같이 어우러지는 우리 전통음악의 멋을 아마 깊이 느끼는 시간 되셨을 텐데요. 재촉하지 않고 자기만의 호흡으로 흘러가는 정갈한 선율이 마음을 차분하게 다독여줬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아루 음반의 나머지 수록곡인 산조와 단가, 그리고 현대적인 국악 선율로 이어지는 소리 여정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정갈한 선율이 마음을 차분하게 다독여줬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아루 음반의 나머지 수록곡인 산조와 단가, 그리고 현대적인 국악 선율로 이어지는 소리 여정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국악방송이 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음악 아루 만나봤습니다.

은행 관리를 만들어서 오아시스 같은 은행에서 쉬다 와요. 아니 요즘 정말 휴대폰으로 은행 업무가 거의 가능하다 보니까요. 은행을 언제 갔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9193님처럼 관리를 만들면 또 안 갈 이유는 없죠. 여름에 대표적 무더위 피하기 방법입니다. 은행 가기. 8555님께서도 에리님 저는 선풍기 틀 때 큰 물병 얼린 걸 선풍기 앞에 둬요. 시원한 바람을 느끼고 전

0: 상업곡은 따로 있는데요.
1: 네.
0: 그날 들려드렸던 흥보가 다섯 곡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았던 바로 박타는 대목을 와. EDM으로 크로스오버 한 곡입니다.
1: 진짜 이 대목. 저희가 너무 좋아서 네. 다음 날에 또 한 번 더 들어봤거든요. 저희가 박탄하우스라고 제목이 없었어가지고
0: 맞아요.
1: 그렇게 해서 이제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들려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흥보 부부가 이렇게 슬근슬근 덥질이야 이렇게 주고받았던 그런 가사도 기억이 나고 금은 보화가 막 쏟아져 나온 그 벅찬 그런 장면도 기억이 나는데 EDM의 강렬한 비트와 박이 갈라지는 환희의 순간이 어떻게 어려졌는지 우리 청취자분들이 다시 한번 느껴주시면 좋을 좋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하이라이트 곡으로 다시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다시 들어도 네. 좋습니다. 박진감 넘치는. 이게 슬금슬금 톱질하는 소리가 그 EDM의 강렬한 비트로 팍 터져 나오니까 네. 박에서 이 금은보화가

0: 다시 들어도 정말 화려한 라인업인데 애시드 재즈부터 일렉트로 스윙까지 바닷속 용궁과 육지를 오가는 순과의 판타지적인 분위기랑 정말 너무 잘 어울리는 장르였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자, 그럼 이 네 곡 중에서 오늘 하이라이트로 다시 들어볼 곡은 어떤 곡인가요?
2: 네, 바로 첫 번째로 꼽았던 토끼 화상 그리는 대목 애시드 재즈 크로스오버 곡입니다.
0: 아, 저도 왠지 그럴 것 같았는데 대표님께서 이 곡을 픽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2: 네, 이 곡은요 무엇보다

0: 나온 기분이 들 것 같은데 이 신비로움이 현대적인 재즈 클럽으로 훌쩍 넘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1: 네, 맞아요. 이 보컬을 힘있게 감싸는 코러스가 좋았고요. 거기에 리듬컬하게 통통 튀는 베이스 기타 그리고 가슴을 뻥 뚫어주는 트럼펫 연주까지 이렇게 아루어져서 세련되고 감각적인 곡으로

0: 중류 대목은 에픽 시네마틱 오케스트라 락으로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죠. 신봉사 눈뜨는 대목은 벅찬 기적의 순간을 담은 가스펠 콰이어와 크로스오버 해봤습니다.
1: 이제는 장르를 이제 어느 정도 숙지가 되니까요. 네. 아 맞다 그 곡이 그 곡이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상상하게 됐는데 네. 그때 그 델타 블루스의 끈적하고 깊은 슬픔부터 또 가스펠의 폭발력까지
0: 맞습니다.
1: 너무너무 인상적인 곡들이 많았는데 네. 심청가의 희로애락을 서양 음악의 질감으로도 구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자 그럼 이 세 곡 중에 오늘 다시 들어볼 하이라이트 곡은 어떤 곡일까요?
0: 네, 심청가의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자 모두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대목이죠. 심청가 신봉사가 눈뜨는 대목을 가스펠 콰이어로 크로스해본 곡입니다.
1: 지난번 방송 때도 대표님께서 이 곡 들으시고 스티비 원도 떠올리시면서
0: 맞아요.
1: 신청곡까지 맞습니다. 남겨줘 들어볼 하이라이트 곡은 어떤 곡일까요?
0: 네, 심청가의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자 모두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대목이죠. 심청가 신봉사가 눈뜨는 대목을 가스펠 콰이어로 크로스해본 곡입니다.
1: 지난번 방송 때도 대표님께서 이 곡 들으시고 스티비 원도 떠올리시면서
0: 맞아요.
1: 신청곡까지
0: 맞습니다.
1: 남겨줬던 그 대목이군요.
0: 네, 맞습니다.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딸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노래했던 스티비 원더의 이야기 그리고 이 신봉사의 마음이 정말 닿는 것 같았습니다.

0: 아, 진짜 달콤해요.
1: 편안하죠. 네.
0: 이런 편안한 리듬을 듣고 있으니까요, 마음이 참 차분해지는데, 하이라이트 곡을 쭉 이렇게 다시 들어보니까요, 지난 5주간의 과정이 이제 정말 잘 정리가 되는 것
1: 네.
0: 같습니다. 대표님, 저희의 판소리 크로스오버 프로젝트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1: 네.
0: 되었네요.
1: 맞습니다. 매주 인공지능과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시도, 새로운 장르들을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0: 커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방금 들으신 사람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남녀 듀엣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남녀 목소리를 막 마음대로 섞어버리는 현상이 있기는 했는데 프롬프트를 조금 구체적 그리고 명확하게 통제를 하면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조건이 잘 형성되는 그런 듀엣곡이 잘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0: 네, 그래도 아무래도 소리 실험실인 만큼 그 과정에서 한계나 아쉬운 점도 발견하셨을 것 같거든요.
1: 네, 맞습니다. 아까 흥보가 곡에서 국악기인 향피리 느낌을 내려고 두둑이라는 악기를 프롬프트에 넣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특정 악기를 지정하면 타 장르의 국악적인 색채를 입히려다 보니까 이 오히려 해당 장르가 가진 매력이 조금 덜해지는 느낌이 네. 좀 나더라고요.
0: 아무래도 장르 고유의 색깔과 국악기 느낌이 자연스럽게 섞이기보다는 좀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진짜 국악기의 느낌을 자연스럽게 구현하려면 단순히 악기 이름을 입력하는 걸 넘어서서 앞으로 여러 가지 다른 시도들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 고민과 과제가 곧 또 앞으로 이어갈 다른 실험의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비록 판소리 크로스오버 프로젝트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오디오랩 중흥의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죠?
1: 네, 맞습니다. 지난 5주간 얻은 경험 그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의미 있는 실험들을 해서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앞으로도 어떤 실험이 또 이어질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0: 네.
1: 대표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소리 재개발구의 오디오랩 중흥 시간 지금까지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보내드리면서요. 상음의 풍경 듣겠습니다.

호선비 태거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신봉사 눈 뜨는 대목 너무 행복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최고 시원해요 해주셨고요. 아까 흥부 박타는 대목 EDM 버전 들어보시고 855님께서도 너무 신나네요. EDM 사운드 정말 무더위를 날려버릴 듯 웅장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으로요. 소리 재개발구역 실험실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다음 주에도 호기심 가득한 즐거운 실험으로요. 찾아뵐 거니까요. 더 많이 기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방송 들으시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샵 030입니다. 이용하시는 휴대

0: 그래서 그 음악만 들으면 영화가 딱 생각이 나는데 자 인셉션 얘기해 볼까 봐요.
1: 네, 이 인셉션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간이 지났어도 SF 명작으로 정말 네. 손꼽히는 그런 작품 중 하나인데요. 이 영화의 핵심은 그거죠. 타인의 꿈속에 들어가서 정보를 추출하는 이제

0: 복도 액션 장면에서 대부분 이제 감독이라면 CG를 써서 편하게 연출을 했겠지만 이제 놀란 감독은 직접 360도로 회전을 하는 대형 회전 원통 세트를 실제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 아서 역을 맡은 조셉 골든 레빈 배우가 이제 회전하는 그 통 그 세트 안에서 와이어에 의존을 해서 이제 직접 구르고 싸우는 그런 물리적인 액션을 이제 보여줬는데 정말 이런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CG로는 담아낼 수 없는 굉장히 실감나는 어떤 중력의 변화 또 한층 역동적인 액션의 질감이 완성될 수 있었다 볼 수 있죠.
1: 또 인셉션 하면은 그 상징적 오브제가 또 대표적이잖아요. 그 빙글빙글 돌아가는 팽이.
0: 네.
1: 아 진짜 팽이 돌아갈 때마다 무슨 꿈을 꾸나 궁금했는데 이게 현실과 꿈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건이죠.
0: 맞아요. 이게 팽이 돌아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현실이야 꿈이야 이제 관객도 같이 마음 졸이면서 보게 되는데 이제 토템이라고 하죠. 이제 이 영화에서 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팽이를 토템으로 지정을 하는데 이 타인은 알지 못하는 이제 자신만의 고유한 무게나 물리적 특성을 가

0: 소개해드린 인셉션과 함께 한국 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네. 명작 중의 명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셉션이 이제 내면의 내적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여정이잖아요. 근데 인터스텔라는 외계의 외적 우주로 나아가는 그런 여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두 작품 모두 시간, 이 시간을 핵심 동력으로 삼는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인터스텔라는 우주라는 이 광활한 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어떤 시공간의 왜곡과 또 이로 인해 파괴되는 현실의 시간 그리고 또 이것을 뛰어넘는 인간적 유대감을 아주 밀도 있게 담아낸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어요.
1: 인터스텔라는 실제 과학적 구정이 매우 뛰어난 영화잖아요.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했을까요?
0: 네, 이제 이 영화 이후에 받았지만 2017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작인 이 이론 물리학자 킵숀 교수가 제작 단계부터 함께하면서 이 물리학적 방정식과 이론을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킵숀 교수의 실제 수식을 바탕으로 영화 그래피팀이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블랙홀의 시각적 형태를 연출해 냈는데 놀랍게도 이것이 훗날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5년 정도 지난 때 2019년쯤에 실제 과학계에서 포착한 블랙홀의 모습과

0: 그리고 또 두세 시간 후딱 가고요. 특히 오디세이는 아이맥스관에서 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또 어떤 분은 멀미가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아이맥스에서 안 보시고 자리가 있다면 아무 곳에나 영화관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영화는 큰 영화관에서 봐야 되잖아요.
1: 네.
0: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퀴즈 준비하셨죠? 내주시죠.
1: 지난 2010년 개봉한 영화 인셉션은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여전히 SF 명작으로 손꼽히죠. 인셉션의 주인공 코브는 타인의 꿈에 들어가 생각을 훔치는 특수보안 요원인데요. 이 역할을 맡은 배우는 누구일까요? 입니다. 1번 브래드 피트, 2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정답을 아는 분들은 샵 명작으로 손꼽히죠. 인셉션의 주인공 코브는 타인의 꿈에 들어가 생각을 훔치는 특수보안 요원인데요. 이 역할을 맡은 배우는 누구일까요? 입니다. 1번 브래드 피트, 2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정답을 아는 분들은 샵 0302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힌 분들께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0: 네, 그럼 영화 인터스텔라 OST인 No Time for Caution 들으면서 이 시간 마

김윤지의 소요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목이 잘 물리는 편이세요? 여러 사람이 함께 있어도 유독 한 사람만 목이 잘 물릴 때 있죠. 피가 달아서 혈액형 때문에 라는 말이 있지만 과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모기에 잘 물리는 사람은 피부에 나는 냄새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기에 잘 물리는 체질은 피부 미생물 환경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식단이 달라지고 샴푸나 향수를 바꿔도 여전히 모기에 잘 물린다고 하네요. 내가 모기에 잘 물리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물릴 가능성을 줄이는 게 우선인데요. 야외에서는 밝은색 긴 옷을 입고 노출 부위는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내가 모기에 잘 물린다 하는 분들은 기피제와 통풍 잘 되는 긴 옷 챙겨 입는 게 좋겠죠? 음악 한 곡 더 들을게요. 10cm의 방에 모기가 있어 듣겠습니다.

10cm의 방에 모기가 있어 듣고 왔습니다. 이제 황일이의 주말엔 라디오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내일 오후 2시에도 황일이의 주말엔 라디오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토요일 보내세요. 신의 능계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팔팔하다라는 말. 국어사전에는 성질이 거세고 급하다, 날듯이 활발하고 생기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로 풀이되어 있는데요. 8월 8일, 팔자 두 개가 나란히 짝지어진 오늘 날짜에서도 어쩐지 팔팔한 기운이 느껴지는 듯하죠? 태양의 기운이 너무 팔팔해 팔팔 끓는 듯한 요즘 날씨와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달력 숫자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날짜에 어울리게 팔팔한 하루를 보내야겠죠? 오늘도 풍류로 팔팔하게 기운 복돋아 드릴게요. 8월 8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박동진의 소리 단가 운담풍경으로 출발합니다.

전풍경 건월천 도거수를 실고 방화수류과지원천 심의사장 내려가니 넘논한 것 황봉백접 추루루 풍덩 폭파창랑 떠오란 얘기도 하구나 붉은 꽃 푸른 잎을

강서구원 남진의 북해양산 가야선 송지산을 면다 보고

엉벌지 엉벌서 세계 방공민학 남산 숭배 우룰 창창 한강 유수는 호양양 춘대일을 대평기 쌍반면 시림 당기라 주상전하는 자산 수류같진 산봉수가 얼도록 승수무강하야 천이천 마음

0: 박동진의 소리, 단가, 운담 풍경 함께 들으면서 8월 8일 토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봉이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구학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요. 포털사이트에 풍류가 좋다 검색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신 분들을 위해 푸짐한 선물 마련되어 있거든요. 상큼한 멜로디, 흥겨운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1: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상징적이며 섬세한 감성이 뛰어난 산조죠. 오늘은 1980년에 녹음된 음원으로 중머리부터 단머리까지 감상하시고 저는 잠시 후 풍류 사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아, 입 안 다무냐이? 추. 아, 추워질라면 아직 한참 멀었다잉. 자, 요것이 바로 입추의 참뜻 아니겠냐? 아따, 우리 형님. 이행시 참 겁나 잘 지어부러. 아, 그걸 이제 알았냐? 하여튼간 여름 끝날라면 한참 멀었을게. 아, 당장 시원한 뒤로 피서나 가야 쓰겄다. 아, 어디 멀리 갈 곳 없이 구룡 폭포 어떠냐, 흥보야. 아, 너도 짐꾼으로 쓸모가 있은께 아, 당장 나를 따라오거라잉. 아, 원해 형님. 아, 구룡 폭포는 소리꾼들이 여름마다 찾아오는 상공부 명소 아니어라. 아, 우돌이 가면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겠소잉?
1: 뭐? 산공부? 아, 그것도 무엇이다냐? 아, 당장 풍요사전부터 갖고 와봐라잉.
0: 네, 오늘도 풍요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산공부라는 말은 따로 사전에 나오거나 학술적으로 의미가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요. 국악인들 사이에선 통상적으로 아주 익숙하게 쓰이는 말인데요. 산공부라고 해서 반드시 깊은 산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산이든 강이든 바다든 어쨌거나 일상의 공간을 떠나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집중적으로 수련의 시간을 갖는 걸 을의 산공부라고 부릅니다. 이 산공부라는 명칭은 아마도 판소리꾼이 득음을 위해 산속 토굴이나 폭포 앞에서 발성 수련을 했던 전통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과거의 명창들은 혼자서 그런 수련의 과정을 거쳤기에 독공이라고 했었죠. 이 독공이란 단어는 국어사전에도 수록됐을 만큼 전통적인 판소리 수련 과정의 정석으로 여겨지던 코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산공부는 과거 명창들의 독공처럼 깊은 산 속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킨 채 홀로 고통을 이겨내는 고행 방식에서는 벗어난 지 오래고요. 주로 명창들이 직접 운영하는 소리 전수관이나 콘도 등 풍광 좋은 곳에서 여러 명의 제자들이 함께 합숙하며 집중적이고 밀도 있는 전수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산공부가 현재에는 판소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통 악기나 무용 등 전통예술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성창순, 이은하의 소리, 남도잡가, 보렴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풍리어사전에선 전통예술학도들의 여름철 합숙훈련을 통상적으로 일컫는 말, 상공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여름철이 너무 더워서 누구나 한 템포 쉬어가는 계절이기도 하지만요. 자연이 쑥쑥 성장하는 것처럼 전통예술인들은 이 계절을 집중적인 성장의 기회로도 삼고 있다는 것, 상공부라는 용어와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2부에서는 계속해서 2부 첫 곡 마치기로 선물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잠시 후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아시는 분들은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이네요.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2부에서는 계속해서 2부 첫 곡 마치기로 선물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잠시 후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아시는 분들은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끝곡으로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 살풀이 반주음악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남해성 안양년 오종숙의 소리 남도민요 진도아리랑이었습니다. 오늘

쏟고 있습니다. 주호수 명창의 소리는 깊은 통성을 바탕으로 한 묵직한 성음이 특징인데요. 현재 심청가, 수궁가, 흥보가, 춘향가 등 네 바탕을 소화할 수 있는 드문 명창으로 손꼽히며 대사습 장

수 너를 뿌리고 네가 무시자를 들었느냐 교년하고 네가 무시자를 들었느냐

하늘을 올라간다. 주먹밖을 나서더니 그래도 생각이 나서 뺑생은 말간 것도 없고 뺑덕이 내를 부르는데 그 자리

줄렘 올랐다. 황성철님 먼 길을 어에 찾아가잔 말이냐. 내가 눈이 있거든면 앞에는 무서운 산이 있고 길은 어디로 행하는지 분별하여 갈 것인디. 지칭 분별을 모든 원병신이 있거든면 앞에는 무서운 산이 있고 길은 어디로 행하는지 분별하여 갈 것인디. 지칭 분별을 모든 원병신이 어이 저 가고 저 가고 저 말

산호철랑도건이 백성청탄 맑은 물이 흐르는 소리 들린다. 신봉상 헌동무속 물소리 듣더니 반긴다. 어르신구나 반갑다. 유월염 전도 온날 전파이어스 목욕을 걸으면서 그런 마음도 예절을 대요. 맑은 정신이 돌아올 것인지 어르신구나 반갑다. 장이 좋다. 몰라 주먹을 덮은 쥐어야 쥐쥐어도 고요고 또 한 주먹 더 흡어 쥐어서 가슴도 헐헐 문지르며

구글 플레이 검색창에 덩더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더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더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검색창에 덩더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더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더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쓸 때나 고마웠다가 가려가도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 조승하시라.

하며 가을에 가고 겨울에 들면 남북한 천탄 바람어 백설이 벌벌 휘날려 월백설백 천지백헌지 모두가 백발을 보실래라 부문 갔다가 연년이 누가 백발을 보실래라 부문 갔다가 연년이

0: 소녀 춘향 수절이 모두 같은 것인데 수절에도 상하가 있느냐고 따집니다. 사또는 이에 춘향이를 잡아내려 매질을 분부하게 되지요. 오늘은 이 대목으로 함께 주임새 해보시겠습니다. 춘향가 중 춘향이 신관 사또의 수청을 거절하는 대목입니다. 소리의 성우양 복반주의 김명환입니다. 자, 그럼 주임새 들어갑니다.
1: 여보 사또님 수조세요. 여보 사또님 수조세요.
0: 시고
1: 중신은 불사이군지요. 연려불경이 부여론 문박구장 험난디 사또도 난세를 당하면 차가운 꿀꿀 네. 주인군은 성기니까 아우마오 그림바오 전기차시라 그림바오 어서 급히 죽여주옵소서. 사또 들으시고 허허 요망은 년이로구나. 요봐라 형이 부르라. 인연을 빨리 끌어내려라. 골방 수청소인 우르르르 달려들어 춘향은 머리채를 주르르르 감아지고 급탕 춘향 잡은 이랍진다

달려들어 준양은 머리처럼 상전시절 연주감도 발부대상비 당감 4월 8일 등대감도 5월 단오날 그랬줄감도 애굴이 적어머지고 일로 내 두 줄 사력 벌떼같이 달려들어 준양은 머리처럼 상전시절 연주감도 발부대상비 당감 4월 8일 등대감도 5월 단오날 그랬줄감도 애굴이 적어머지고

내 상하가 없다는 말과 함께 사또도 나라가 불행하여 외적이 들어오면 두임금을 섬기겠느냐 이렇게 아주 당돌하게 따졌는데요. 계층과 신분이 나뉘어져 있던 이 유교 시대에 오히려 유교의 논리로 변사또의 악행을 지적하는 춘향이의 당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추임새를 하실 때에도 춘향이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더 힘있게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성우영 명창과 김명환 명고는 김세종제 춘향가, 즉 보성소리 춘향가의 모범 같은 연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명인들의 소리와 북으로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천기의 자식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항변하는 춘향이에게 매질을 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춘향이는 매를 한 대씩 맞을 때마다 숫자를 운으로 삼아 자신의 의지를 소리쳐 보여줍니다. 이 대목이 바로 유명한 십장가 대목인데요. 춘향이가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눈대목이죠. 남녀, 신분의 차별이 있던 시대에 춘향이의 이런 모습은 대단히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양반에게는 열녀로서의 이미지가, 서민에게는 차별에 맞선 투사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십장가 들으시면서 춘향이의 한거가 가지는 의미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춘향가 중 십장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소리의 성우향, 북반주에는 김명환입니다.

안쓰러워 아프단 말을 아니 하고 고개만 빙빙 두르며 일

허리하는디 일개 형장이 웬일이오? 어서 급히 죽여줘.

이군불 이군불 따 둘이요

돌 두 낭불

삼가이 조세마라. 삼생가약 내진 돈장.

서고삐 죽여줘. 굳잖아 슬 붙여도니

뭔지 여린이 없으니까 나 죽기는 솔찬은 아.

저는 나가 운전권 쓰고 헛들에도 아서라이 구실을 못하더니 남번도 입장기 구경을 놓다

넣었네. 어린 것이 서령 잘못 온 돌 저런 매질이 또 있느냐. 집장 사령놈을 눈이 켜두었다. 삼문 밖을 나오면 급

0: 무지도우다 우지골 사또가 무지도우다 저런 매질이 또 있느냐 간다 늘 떨리고 내 돌아간다.
1: 춘향가 중 십장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성우양, 복반주에는 김명환이었습니다.
2: 무정하게 가는 세월 정들고

인간의 도리인데 어린 마음을 다 버리고 배움에 정진하여 선조 덕을 이고 나라에 동양되어 마땅할 것이로다. 너희 아버지 얼굴도 보고 호련히 갔다 하여 애비 없는 자식이라 배움을 놓고 사람 사는 얼굴도 보고 호련히

할아버지 홍건지정 토벌 공을 세우죠. 고층 조부는 산산부사 지내시며 백성들과 동거동락하시었으며 너희의 아버지

부르는 나쁜 머리 쫓지가 않는 군자 부모 지지어서라. 이렇게 자란 황이 나이 12살이 되어 그 풍모가 점점 갖추어지니 말마다 충신이요 행동마다 독격이라. 그때의 선친을 대신하여 호조 형조 참판직과 강원도 경상도 관찰사를 지낸 적이 있는 숙부의 정과 훈육을 가득 담고 자랐는디 이때 어린 황이 숙부에게 논어를 배우는디 숙부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겄다. 예, 황아, 너는 이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때 황이

고연맹이 시를 좋아하였겄다. 안빈낙도의 풍류가 잘 나타난 15살 최계의 가지의 시를 들어보자. 신산유곡 신내가에 가지 한 발이 기어간다. 엉금 엉금 기어간다. 둘맹이 지고 나간다. 둘맹이 지고 들어간다. 오래 뚫고 엉금 엉금 엉금 엉금 기어간다. 저 하나 몸일 집이 절로 만들어진다. 맹이 기우고 들어간다. 오래 뚫고 엉금 엉금 엉금

지성불식 10년 세월 의령 부신 사는

이때 퇴계의 앞날을 걱정하는 박씨 부인.

광고길을 떠나간다. 광고길로 떠나간다. 은혜리 이 선비 거동보소 어머님 당부를 가슴에.

이제 도덕대가 주막집을 숨겨가니 군생님들의 벌벌 떨지 연안이란 미룬 도둑에게 헛 두지며 내 이름도

0: 추락하는 것은 물론 수국에 충신이 없다는 것을 풍자 아는 대목입니다. 그럼 무슨 이유를 대는지 앞에 사설을 좀 살펴볼까요? 먼저 방계가 자원을 하는데요. 방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고향은 세상이요. 산림 몇 개, 산천수에 가만히 잠겨서 바라보아 제가 토끼 안면이 있으니 저의 엄지발로 토끼놈의 허리를 빠드득 안하다가 대왕님께 바치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용왕은 네 말은 그러하나 생긴 눈이 허망하게 푹 솟아서 앞으로 뒤로 다니기를 잘하니 가다가 뒷걸음질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너는 못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방첨사 조개가 어떠냐 하고 묻지요. 그랬더니 옆에서 정언 벼슬을 하는 자가 조개는 철갑이 꿋꿋하여 몸을 잘 지키지만 옛글에 이르기를 어부지리라는 고사가 있어 휠조와 조개가 서로 물고 놓지 않아 어부에게 잡혀 속절없이 죽을 것이니 보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이어서 물매기도 인간의 낚시에 걸릴 것이니 안 된다고 하며 이렇게 공론을 하던 중에 별주부가 나와 자원상소를 하게 되지요. 그럼 토끼를 잡으러 가기 위한 수궁의 회의 대목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수궁가 중 어전회의 대목입니다. 소리의 김영자, 북반주에는 정화영입니다. 이 곡 들으시면 공론을 하던 중에 별주부가 나와 자원상소를 하게 되지요. 그럼 토끼를 잡으러 가기 위한 수궁의 회의 대목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수궁가 중 어전회의 대목입니다. 소리의 김영자, 북반주에는 정화영입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오늘 1부는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최희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잠시 후 만나요.
1: 만조 백단을 일시에 모여라. 하정으로요 노니. 우리 세상 갖고 보면 일품 제상님네가 들어오실 일이로되.

음과 음 사이의 공간에도 존재한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인 클로드 드뷔시가 음악에서의 여백을 강조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연주와 연주 사이의 짧은 정적, 쉼표. 그 찰나의 시간에 연주자는 호흡을 고르고 청중은 앞서 들은 선율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쉼표가 중요한 게 어디 음악뿐일까요? 우리의 일상도 쉼표가 있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온전한 나를 마주하는 휴식의 시간. 그 휴식의 시간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른 아리랑 칸타빌레. 그 맑고 서정적인 아리랑이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운 색채로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국악방송 어플 앞에 좌정한 후 호방 형리를 일러 스텝 점고를 하신 난디 매력발산 진행자 박학다식 GMC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일필위지 대문장 동분서주 황작가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용모출중 음양도사 삼섬옥수 김감독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산전수전 공중전 백전노장 이피대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일이 한참 스텝 점고를 마친 후에 자 그럼 방송을 실시하라 큐

제우를 허니 기세가 난당이라. 그때여 닭분 땅어 영웅 하나 나 계시니 그 이름이 유현덕이라. 관운장 챙비와 더불어 도어드 맹세하는디 우리가 낳은 날은 다 같이 못 났어도 나라를 바로잡고 백성을 구한 후 사직을 반석위에 받들고 죽는 날은 한나란시 죽으리라. 백마잡어 하나님께 제지내니 그 천하 사람들이

체면 있는 춘향이가 서방 이별한다 하고 오리정 삼로 내거리길에 퍼버리고 앉아 울리가 있겠느냐. 꼼짝 달싹도 못하고 담 안에서 이별을 하는디. 완성!

0: 평가 중 심청이 선인들과 약속하는 부분부터 신봉사가 만류하는 대목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의 정권진, 북반주에는 이정업입니다.
1: 신청이 이 말 듣고 천우신조로 생각하고 동립 사람도 모르게 은신하야 도상황을 청해드렸구나. 나는 이 마을 사람으로 부친이 안명하여 고향미 삼백성만 풀전의시주하면 정녕눈을 뜬다 없이나 가세 극빈하여 지몽을 팔자하오니 나를 사감이었도 선인들이 이 말 듣더니 출천대로다. 가세 극빈하여 지몽을 팔자하오니 나를 사감이었도 선인들이 이 말 듣더니 출천대로다. 고향미 삼백석은 염려마오. 그러나 우리 행선날이 내월 15일이니 떠나가잔 날 가겠소. 중갑받고 발린 몸이 내 뜻대로 오니까 그난 염려마 없어서 선인들과 약속을 하고 선인들을 보내놓고 방으로 들어와 아버지 오야, 고향미 삼백성은 모군사로 올렸으냐 아무 염려마 없어서 언니 자식아, 네가 어떻게 해서 고향미 삼백성을 올렸단 말이냐? 다림이 아니오라. 전일 승상대에 갔을 때 부인이 저를 수양딸로 정한다 하신 것을

집으로 돌아와서 부친 진지에 올리 후 방장 정상전이 되니 부친은 잘 들어 아무런 유를 모르는구나 잘 믿길까 염려되어 크게 아무든 못하고 경경 열렬하여 속으로 느끼난 뒤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로는 조금갈고 지가 천을 안년 후 지가 천을 안

만원 내일부터는 또 동이거리 될 것이니 어쩌고 갈고 오늘 밤 고영실을 안기

날이 점점 밝아지니 눈물 씻고 밥을 지어 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 긴지 잡수시오. 언니 자식아, 어나지 밥은 별로 잃구나. 부녀 철륜이라 어찌 몽조가 없을 소냐. 여봐라 청아, 간밤에 내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을 꾸니 네가 수레를 타고 가듬는 바다로 한없이 가보이더구나. 그래 내가 뛰고 굶굴고 울고 야단을 했지. 소스라 저 잠을 깨어 내 손수 해몽해봤지야. 꿈에 수레라는 것이 생시에 가마탈 꿈이오. 또한 꿈에 눈물이라는 건 생시에 술이란 말다. 그러니 오늘 승상대에 가서 술에다 밥에다 잔 먹을 꿈아니냐. 심청은 저 죽을 꿈인 줄 알지만은 아버지 그 꿈 잔이 좋습니다. 좋고 말고야. 그러니 정아, 여 오늘 아직 반찬이 매우 좋구나. 누 집이 제사 모셨더냐.

백성만이로구나. 아 지금이라도 가서 근선 외화부리고 오면 될 텐데 애비랄 이렇게 깜짝 놀래게 한단 말이냐? 남경장사 선인들께 삼백성의 몸이 팔려 오늘이 행선날이오니 저를 망중부 없소서. 그 어느 때나 배우리까 신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어쩔 줄을 모르는구나. 무엇이 어째? 아니 고양미 삼백색에 무엇이? 에이? 허허 삼백색에 몸이 팔려오는 날 죽으러 가는 날이요? 에이?

도실고 눈뜨기도 내가 싫다 가삼 광광 뛰다리 목재비지 덜덜 껑대리 동굴치고 울면 죽기로 만장정이 심청이 기가 막혀 우리 눈친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지중한 푸저 철준 끊고 싶어 끈떨 건대리 동굴 지동 울면 죽기로 만장정이 심청이 기가 막혀 우림 붙인 목을 안고

분도 보장해 줍니다. 이렇게 달콤하게 유혹하더니 막상 와보니 집안일은 기본이고 농사일에 시열은 간병까지 온갖 굳은 일을 다 시키면서 또 돌아가지는 못하게 날개옷은 숨겨두고 절대 안 주지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는 저를 품어줬냐고요? 아니요. 아이들 학교 보낼 때나 아파서 병원 갈 때 말도 잘 안 통하는 데다가 제대로 된 행정 지원이 하나 없어서 매번 애를 먹고 있고요. 낯선 제도와 복잡한 행정 앞에서 하루하루 사는 게 살얼음판이었다고요. 필요할 땐 일꾼으로 부려먹고 필요 없을 땐 방치하는 이 뒷북 행정에 선녀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필요할 때는 우리가 남이가, 문제 생기면 남의 식구. 이게 뭐냐고요. 저는 분통이 터져서 더는 못 참아요. 이 땅에 못 살겠습니다. 날개옷 찾아서 하늘나라로 떠나기 전에 최판사님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사 찾아왔으니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가 어느새 300만 명을 넘어섰다는데요. 사람을 불러들일 때는 언제고 함께 살아갈 제도도 보호장치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군요. 매번 일이 터진 뒤에야 헐레벌떡 뒷북을 치는 행태에 엄정한 최판사님의 판결이 필요합니다. 에이, 하늘나라의 귀한 자식인 선녀를 데려왔으면 날개옷부터 숨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말과 길부터 알려주어 살아갈 기틀을 마련해줬어야지. 그렇게 나몰라라 뒷짐만 지면 된다는 말입니까? 외국인 300만 시대를 외치면서도 의료사각지대, 언어장벽같이 속타는 현실은 모른 척하고 문제

큰 전액은 더 의미가 있다. 1999년 11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오복녀 명창은 1913년 평양에서 태어나 16살에 서울로 왔는데요. 전쟁 통해 남편과 세 자녀를 잃고 오직 서도소리 전승에 온 힘을 쏟는 것으로 그 아픔을 승화시켰죠. 1990년 오복녀 명창과 함께 평양에 가서 공연했던 국가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봉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천혜의 솜틀집을 찾아갑니다. 여성 무용수들이 목화 솜춤을 추고 정만이 파란만장한 선혜의 인생을 담은 춤꾼 대력을 노래합니다. 등이 구부정하게 나이 든 선혜의 솜틀집을 드미리가 찾아가 춤을 배우기 시작하고 창작곡 쾌지나 칭칭 풀자를 합창합니다. 정만은 어기야 어기야 어야 디어를 노래하며 계속 새로운 춤꾼을 찾아 조선소에 갑니다. 조선소에도 드미리가 나타나 동네 학춤에 활개짓을 하지만 정만은 또다시

0: 가자 나리.
1: 어느 때 어디 맨고
0: 부산에 나리셨습지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 작년에 해방을 맞이하고 올해가 그 가만있어 보자 1946년대요
1: 아유

0: 마라. 적금 금지. 그 저승이 뭔가? 공연이 보름비 안 남았는데 갑작스레 숨통을 끊었구나.
1: 망자 김정만 씨, 오래 떠돌면 악귀됩니다.
0: 겁 안 난다. 그 춘판이 보통 춘판이가 해방되고 첨년을 3.1절 기념 춘판이다.
2: 아이, 그 지옥행이라도 면해야 될 것 아는 시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춤 못 추는 거, 그게 지옥이다. 내 대신 이 춘판위에 설 춤권, 이 갓 물려줄 춤권 딱 뽑아놓고 할 기다.
1: 그 지엄한 저승 법률에 그, 의하면
0: 그, 말이야. 지엄이든 무엄이든 건들거리 싸는 거 보니까 내 빼돌린 300년치 맹부 안 돌리받을 낀가 보제. 에이?
1: 저승사자 상대로 흥정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3: 아이고! 아이고! 저승 싸우신다니들.
0: 그 춤꾼 같이 찾아보입시다. 에이?
1: 자네 대신 무대에 올라가서 칼춤출.
0: 칼춤이 아니고.
2: 아, 그 망자 김정만 씨 대신 무대에서 그 불춤출.
0: 불춤도 아니고.
1: 아이, 아이 그럼 뭔 춤? 뭔 춤을 추는데?
2: 이런 춤? 24시간이 모자라. 저승 사자들이.
0: 춤.
1: 그건 또 뭔 춤이래?
0: 일루. 그 해방 전에

0: 고개입니까?
1: 뒷미리가 없으니 고개를 못 넘어.
2: 뒷미리?
1: 수레를 뒤에서 밀어주는 놈이 뒷미리.
3: 이보게 김정만 뒷미리 나도 밀어줘.
1: 한번 미는데 5원.
3: 5원씩이나? 5원이 없어서 뒷미리가 안 밀어줘서 저승사자 죽는다.
4: 아이, 죽다니 저승사자. 아이고 제발 체면 좀 차리시게. 응? 아이고 제발 좀.

0: 가자.
1: 동네 솜틀찜.
2: 진짜 여기 춤의 고수가 살 것 같아.
3: 망자 정만씨, 여기 사는 춤꾼은 뒤시오. 어떠한 춤 내력을 지녔을까?
0: 동네 솜틀찌 춤꾼 내력 선의 누부라고 불렀지. 그 나가 얼마나 됐을란가? 꼭 숨어라. 술래 잡기에 길을 잃은 열다섯 동네 권분 담벼락에 기대 앉아 질질 우는데 우는 데가 곱다.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춤태를 보자. 춤태가 마냥 곱다. 난데없이 딱 찍히가 동네 권본 일등 입학이라. 선의 누부 18 동네 권본 3년 만에 덜크덕 머리 얹고 기생 노름을 노를 적에 동

잡고 줄을 섰구나. 얼씨구나. 초물은 따르자가 없는 춥구는 명. 어쩔 거나.

숨어라. 아무리 숨어도 심란한 팔자들 숨을 낸 춤에 미쳐 춤으로 문을 열고 춤으로 다리 놓고 춤으로 밥을 빌던 서른서리 서네두부 이놈 저놈 연인살이 첩살이 감옥살이 이판사 판살판 죽을판 경치래 빗잔치에 얽혀든다 얽혀들어 꼭꼭 숨어라

인생 검검

0: 끊어버려. 춤바람 곱게 죽은 어느 날 솜솜솜을 털기 시작한 선의 누부 마흔곡에 쉰곡에 넘어 펄펄을 나는 하얀 솜곡에 열여덟 햇솜 같던 선의 누부 인기라.
1: 정만이 자네가 찾던 춤꾼.
2: 망했네요.
1: 전양반을 무대에 올리는 것보다 전양반을 황천강 돛단배에 두둥실 떠서 올리는 게 빠르겠구만. 아이고 내가 망자 하나 잘못 만나. 이 지경이 웬일이라. 말이냐.
0: 아이고 선의 누부야, 세월 하나 잘못 만나가 이게 무슨 꼴이.

0: 저 가방 금덩이라도 든 거야?
1: 아이, 거금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옵니다요, 저기.
0: 춤꾼 찾는 것도 망했는데 저 가방이나 챙기자.
2: 그렇군. 동네 시장에만 불안한 깡패놈들이 있는 게 아니네. 이놈들 저승 사자가 아니라 저승 깡패놈들이야.
0: 아니, 내가 뭐.

0: 중으로.
1: 그렇지 그렇지.
2: 무대 만들어.
0: 그러면 아이고.
2: 안 된다.

0: 서로 춤 가르쳐 주기로 약조를 했네.
1: 아유, 저기 봐봐. 가르쳐 주려는구만.

0: 말고 당도하니 이곳이 어둠이뇨 어기야 파도가 불춤추는 조선소렸다.
1: 오, 여기 분명히 있다. 동네 학춤 춤바람을 불어올 춤.

0: 당도허니 이곳이 어둠이니 어기야 하늘 첩첩 금정산 범어사렸다.
1: 여기 분명히 있다. 동네 합춤 춥바람을 불어올 춤.

0: 어머사인 또 뭔 볼일? 에휴, 어디서 절하는 법도 못 배웠나 본데?
1: 아니다, 저 백임사위다. 어? 백임사위!

그건 속지 그럽다. 이 범하사이도 합춤출 춤꾼이 없네 없어. 그래, 그 시내로 쭉 내려가 보입시다.

0: 춤바람을 불어올 춤꾼 다 때려치아 풉시다. 저승사자 나리, 내 그냥 지금 저승 갈랍니다. 내 빼돌린 300원씩 맹부도 돌려드릴게요.
1: 진정이요?
0: 요 부산 바닥을 다 쓸고 나이도 동네 학춤 춤출 놈 한 놈 없습니다. 동네 학춤 이 못난 춤 관짝에다가 쾅 묻어뜨리고 다시는 이 춤 절대로 아무도 못 보게, 아무도 못 추게, 아무도 구경 못하게 저승으로 확 보내버리는 게 깨끗이 않겠습니까?
1: 어? 저기
0: 내가 300년치 맹물을 어디다 빼돌렸 말입니다.
1: 왕자 김종만, 저기 저기 좀 보래도.
0: 300년치 맹물을 어디다 빼돌렸 말입니다.
1: 왕자 김종만, 저기 저기 좀 보래도.
2: 안경모 연출, 경민선 극본, 신동일 작곡, 복미경 감독이 함께하는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의 춤바람 분데이를 3장 춤바람이 휘익의 범어사 장면까지 들으셨습니다. 이 작품은 2026년 2월 27일 금요일

있지만 소리 없는 춤이 없고 춤 없는 소리가 없죠. 춤바람 분데이는 춤과 소리가 잘 조화를 이룬 작품이었습니다. 2025년 공연 당시 평균 객석 점유율 98%를 기록하며 대중성과 작품성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춤바람 분데이의 실제 무대 영상을 국악방송 홈페이지 국악무대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FM 국악당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국립부산국악원 춤바람 분데이 후반부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서인화였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나 이 말 무슨 말인지 너무 알아.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다는 게 지금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잖아요.
1: 오히려. 네. 네. 책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저는 마음이 또 무거워지고 네. 아픕니다.
0: 근데요. 이거 한 가지 고백인데요. 저 교장 선생님이랑 이렇게 가까이서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0: 네.
1: 끝까지 고집혀가지고
0: 네.
1: 처음에 정했던 제목 그대로 네. 마지막까지 출간이 되었습니다.
0: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 중에 하나가 차라리 와르르 무너지면요. 알아요, 사람들이.
1: 아, 그렇죠. 아,
0: 알죠.
1: 네.
0: 무너졌다. 근데 조용히 무너지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기 때문에 어디서 그러니까 언제 손을 도움을 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기 때문에 어디서 그러니까 언제 손을 도움을 이걸 알 수가 없어서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1: 아,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0: 그런 거예요.
1: 그 책 네. 제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0: 준비하고 있었던 전교 1, 2등을 다투는 아이였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코로나 시기 때는 선생님들 위로하기 위해서 기타로 연주를 해가지고 그 동영상을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나눠 드렸던, 공유해 줬던 그 친구가
1: 네.
0: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충격이었고, 사실은 이 부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옷을 입히고 더 비싼 장난감을 사주며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든 것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자양분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빼앗아 버렸습니다. 바로 나를 찾

0: 면역력 이 얘기도 좀 해주세요. 예, 예. 사실 부모님들은 아이들 면역력을 높이려고 뭐 좋은 거 많이 주시잖아요. 예. 그런데 심리적 면역력은 역시 단군 이래 지금 가장 낮을 것 같거든요.
1: 예, 맞습니다. 네. 가장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아토피가 많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0: 너무 모래놀이를 안 해서 그런 거 너무 네 이렇게 조금 더러운 거 우리 조금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예,
1: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너무 깨끗하게 키워서 네. 아토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는 어렸을 때 막 밖에서 막 뛰어놀고 흙터 퍼먹고 살고 그래가지고요. 저는 시골 출신이라 겨울에 막 뛰어놀 보면 엄마가 이제 저녁 때야 밥 먹을 할 때까지 뛰어노는 거죠.
0: 네.
1: 그럼 겨울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0: 한 번만에 우리 안 들어왔어요.
1: 안 들어가죠.
0: 엄마 여러 번
1: 여러 번 불러야 들어가죠.
0: 네.
1: 노는데 빠져가지고.
0: 네.
1: 그러면 이제 겨울에 밖에서 계속 뛰어놀잖아요. 그럼 손등이 쩍쩍쩍 갈라져요.
0: 네.
1: 그리고 거기에 피가 맺혀요.
0: 네.
1: 피가 칠칠 나요.
0: 네.
1: 그럼 이제 엄마가 이제 세수대에 따뜻한 물에 푹 거면
0: 담가가지고
1: 소리쳤던 그런 세대잖아요.
0: 네.
1: 이런 세대에 아토피는 없었지.
0: 네.
1: 아 있었겠지만 드물었겠죠.
0: 네. 그리고 회복이 빨랐습니다. 네.
1: 근데 이것을 제 얘기가 아니고 조너선 하이트라는 심리학자가 이걸 심리적 면역력 똑같이
0: 네.
1: 심리적 면역력 면역력이라는 게 신체 면역력만 있는가 신체 면역력도 똑같이 있다. 그러니까 애들은 싸우고 다투고 면역력이라는 게 신체 면역력만 있는가 신체 면역력도 똑같이 있다. 그러니까 애들은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화해하고 이런 심리적 아픔을 겪으면서 실패를 경험해보고 무릎도 까져보고 뭐 이런 경험들을 통하면서 아이들이

어떨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답을 찾으려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유독 유학해서 혹은 일부 학부모의 이기적인 민원 때문에 또는 교사들의 열정이 식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교육 시스템은 성적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학생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은 늘 부차적인 것, 가정의 몫으로 여겼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그제야 상담사를 찾고 병원에 보내고 때로는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사후 약방문식의 대응이 전부였습니다. 마음의 문제 역시 국영수처럼 체계적으로 가르치

0: 보호받지 못한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이런 문제점들이 우리 마음건강 전체 국가적인 전체 차원에서 보면 그런 남백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1: 낭비이기도 하고요.
0: 낭비죠. 네. 예산의 낭비이기도 하고.
1: 그리고 이제 짚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소방 모델이에요. 이게 뭐냐면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하지만 불이 나면 끌어 달려가는 것이지 예방하지 못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소방 모델이 어느 쪽으로 좀 방향을 바꿔야 될까요?
0: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소방 모델은 화재 예방 모델로 전환해야 하는데 패러다임의 전환이 지금 시급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던 대로 5% 그 빙산 있잖아요. 빙산에 타이타닉이 어떻게 침몰을 했죠? 그 수면 아래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하는 거. 침몰해서 침몰했죠. 지금 우리 기업도 그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는 아까 5%의 정상군이 아닌 관리군이라고 하는 아이들 거기에 집중하고 예산도 거의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정작 그 수면 아래에 있는 아이들 95%의 정상군으로 분류되는 그 아이들에 대한 대응이 없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소방 모델보다 화재 예방 모델이 더 적합한 거고요. 이 아이들에 대한 정책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1: 그 아이들 입장에서 이럴 것 같아요. 문제를 일으키면 관리를 받을 수라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문제를 참고 있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오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오히려 더 절망적인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의 것들이 근데 이제 이게 소방 모델은 사실은 굉장히 그 지속 불가능한 모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 끄는 데 집중하면 화재 건수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1: 그렇죠.
0: 없어요.
1: 네.
0: 모델은 사실은 굉장히 그 지속 불가능한 모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 끄는 데 집중하면 화재 건수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1: 그렇죠.
0: 없어요.
1: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으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또 반문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예방 정책의 핵심은 우리 속담에 담겨 있는 지혜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방 모델이라는 것은 WHO에서도 얘기했었어요. 왜냐하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세계 정신건강 보고서에 보면 예방과 조기 개입이 치료보다 압도적으로 비용 효과적이다. 약 딱

0: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래로도 못 막는 거죠. 그러니 지금 호미로 지금 미연에 불이 날 소지를 다 막아 예방하는 것, 이것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한국말 중에 진짜 어려운 말들이 몇 개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괜찮아하고 아무거나가 진짜 어려운 말 같거든요. 괜찮아는 진짜 괜찮을 때도 있지만 괜찮아가 상관마일 때도 있고 내가 말해도 너는 몰라일 때도 있고 굉장히 많은 뜻을 표현하고 있어서 많은 아이들이 괜찮아요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말에 속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좀 먼저 알아챌 순 없을까요?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어떤 사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0: 근데 저희가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1: 우리가 그 말에 속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좀 먼저 알아챌 순 없을까요?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어떤 사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0: 근데 저희가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사회정서 교육에서 강조되는 부분인 자기 감정 표현하기, 자기 감정 알아차리.
1: 네네.
0: 우리는 사실은 자기 감정을 잘 못 알아채요.
1: 네.
0: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그걸 표현할 줄 모르는 거죠.
1: 네.
0: 내 감정을 스스로 표현할 줄 모르. 어떻게 보면 감정 문맥, 어른도 마찬가지.
1: 네.
0: 그러니까 아이들은 표현을 못하고 어른은 그걸 알아채지 못하는.
1: 네.
0: 이 괴리가 지금 위기를 더 불러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괜찮다는 표현, 우리말에 여기 다 뭉뚱

0: 한 사람만 있다면 아이들은 그런 극단적인 자살을 멈춘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멈춘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부모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폭싹 속았수다입니다. 제가 그 금명이와 같은 8,7학번이어 가지고요. 공감이 더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대사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가 보셨어요? 한번?
1: 네, 봤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뭐였어요?
1: 본지 너무
0: 오래돼서
1: 오래돼서.
0: 저는 딱이 단어였어요. 그 양관식이 그 금명이한테 그 아빠가 하는 얘기. 야, 힘들면 언제든지 빠 구해.
1: 네.
0: 뭐 일본식 뭐 영어 편이긴
1: 그래도요.
0: 하지만 그래도
1: 네.
0: 빠 구해.
1: 언제든지 돌아와.
0: 언제든지 돌아와. 저는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1: 네.
0: 부모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저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심리적 베이스 캠프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1: 네.
0: 에베레스트 산이 옛날에는 에베레스트 산 등정하면 막 뉴스에 막 나왔잖아요.
1: 네.
0: 요즘에 안 나오죠.
1: 너무 많은가요?
0: 너무 많이 올라가죠.
1: 네.
0: 왜 많이 올라가죠?
1: 누군가 먼저 한 사람을 따라서 나도 할수 있다고 가는 건가요?
0: 베이스 캠프가 너무 높이 쳐져 있어요. 베이스 캠프가 7,000m에 쳐져 있으니까 7,000m에서 정상 올라가는 게뭐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1: 네.
0: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부모가 심리적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이 베이스 캠프를 통해서 정상을 도전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모가 언제든지 아이의 심리적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면 이 아이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죠? 부모가? 애 지쳐가지고 온 아이 더 해, 더 해, 더 해. 성적 수학 하나 틀려왔는데 왜 만점 맞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1: 네.
0: 논밖으로 아이를 갖다가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어요. 저는 가장 가슴 아픈 게 지난주 관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이 아이의 유서가 저는 너무 안타까운데 유서 내용이 딱두 줄이었어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다음번에는 잘난 아들로 태어나겠습니다. 그 행간을 읽을 수 있겠죠. 이 아이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냐면 수학 수행평가를 망쳤대요. 그게 이유였습니다.

0: 했으면 좋겠고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괜찮냐고 묻고 그냥 가볍게 넘기는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한 번이라도 더 눈도 맞추고 그래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말보다 표정에서, 표정보다 눈빛에서 더 많은 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함께 걷는 길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내일 또 함께 걸어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오늘도 풍류로 팔팔하게 기운 복돋아 드릴게요. 8월 8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박동진의 소리 단가 운담 풍경으로 출발합니다.

운담 풍경 건월천 누가 수를 실고 방화수류과지원천 심리사장 내려가니 넘논한 것 황봉백접 추루루 풍덩 폭파창랑 떠오난 얘기도 하구나 붉은 꽃 푸른 잎은 산중 행수를 그리 먹고

전지라 주상천하로 자산 수류같진 산뭉수가 얼도록 승수무강하여 전천만 만세를

0: 저쪽.
1: 박동진의 소리, 단가, 운담 풍경 함께 들으면서 8월 8일 토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봉이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구학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요. 포털사이트에 풍류가 좋다 검색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많이 놀러와주세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신 분들을 위해 푸짐한 선물 마련되어 있거든요. 상큼한 멜로디, 흥겨운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2: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3: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 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1: 푸짐한 선물 계속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사연 보내주세요. 잠시 지난주 토요일 1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7772님, 무척이나 덥습니다. 마침 시원한 파도 소리 들려 채널 고정했더니 국악방송이네요. 풍류가 좋다 애청하겠습니다. 얼씨구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지난 토요일에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7772님, 무척이나 덥습니다. 마침 시원한 파도 소리 들려 채널 고정했더니 국악방송이네요. 풍류가 좋다 애청하겠습니다. 얼씨구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지난 토요일 일부 첫 곡이 해녀 노젓는 소리였는데요. 이 곡에서 함께 나온 파도 소리 들으시고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시원한 풍류 세상 함께 만들어 갈게요. 그리고 4192님도 사연 주셨어요. 부산 해운대에서 풍류가 좋다 듣고 있습니다. 흥겨운 우리 미녀 많이 들려주세요. 아이고 멀리 부산 해운대에서 감사해요. 그곳 해운대는 더위를 조금 잊을 수 있겠어요. 시원한 바다 보면서. 바로 제 앞에 해운대가 보이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4192님 종종 부산 소식 전해주세요.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 여러 곡의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3321님도 오늘은 정말 햇볕이 뜨겁습니다. 용호님도 건강 유의하세요. 풍류가 좋다. 화이팅! 응원 메시지까지 함께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사연 보내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욱 함께하는 방송 되도록 노력할게요.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죽파의 가야금 연주. 가야금 산조 중 중머리부터 단머리까지입니다.

김축판은 가야금 산조의 창시자인 김창조 명인의 친손녀죠. 일찍이 조부와 스승인 한성기에게 가락을 전수받았고요. 전승한 가락과 자신의 독자적인 선율을 더해서 예술적 완성도를 높인 가야금 산조를 만들어냅니다. 가락의 짜임새가 매우 치밀하고 여성적이며 섬세한 감성이 뛰어난 산조죠. 오늘은 1980년에 녹음된 음원으로 중머리부터 단머리까지 감상하시고 저는 잠시 후 풍류 사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형님, 아 날씨가 겁나게 더운디 어찌 지내신다요? 어제가 입추였다는디, 아 입추 지난 날씨가 어찌 이렇게 이런다요?
1: 흥보, 너 이 무식한 이놈, 아 입추가 무슨 뜻인지도 여태 몰랐다냐?
0: 예? 아니 입추는 가을이 시작된다는 철기 아니어라?
1: 아따 이 날씨를 봐라 이놈아. 아 가을은 개뿔. 아 인자부터 나아가 입추. 아 이 두 글자에 담긴 참 의미를 알려줄 텐께 흥보 너 잘 들어라.
0: 입 아니어라?
1: 아따 이 날씨를 봐라 이놈아. 아 가을은 개뿔. 아 인자부터 나아가 입추. 아 이 두 글자에 담긴 참 의미를 알려줄 텐께 흥보 너 잘 들어라.
0: 입. 아 입 안 담으냐.
1: 추.
0: 아 추워질라면 아직 한참 멀었다. 자 요것이 바로

주로 명창들이 직접 운영하는 소리 전수관이나 콘도 등 풍광 좋은 곳에서 여러 명의 제자들이 함께 합숙하며 집중적이고 밀도 있는 전수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공부가 현재에는 판소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통 악기나 무용 등 전통 예술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무용 등 전통 예술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성창순, 이은하의 소리, 남도 작가 보렴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풍리어사전에선 전통예술학도들의 여름철 합숙훈련을 통상적으로 일컫는 말, 상공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여름철이 너무 더워서 누구나 한 템포 쉬어가는 계절이기도 하지만요. 자연이 쑥쑥 성장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남해성 안양년 오종숙의 소리 남도민요 진도아리랑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쉬웠죠? 정답이 쏟아지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첫 곡 마치기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당첨자께서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방송 시간 중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난주 2부 때 보내주신 사연 잠시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전영민님, 풍류가 좋다 들으면서 심리에 관한 책 읽고 있습니다. 정답, 바위 타령. 네, 정답이었어요. 아니, 책 읽으시면서 곡 제목도 알아맞추시고 우리 전영민님 최고입니다. 어떤 심리에 관한 책 읽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배님도 사연 보내주셨어요. 최수현, 바위 타령입니다. 용호님, 이 무더운 더위를 어찌 보내고 계신가요? 아이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죠. 땀 많이 흘리지만은요, 물도 많이 먹고요. 우리 청취자님 모두 여름철 건강 유의하세요. 함께 잘 이겨내시게요. 더위도 잊을 겸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대금산조 한 가락 듣고 풍류 현장으로 이어갈게요. 이생강의 대금연주, 대금산조 이생강류 중중몰이입니다. 이생강은 대금산조의 창시자 금철 건강 유의하세요. 함께 잘 이겨내시게요. 더위도 잊을 겸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대금산조 한 가락 듣고 풍류 현장으로 이어갈게요. 이생강의 대금연주, 대금산조 이생강류 중중몰이입니다. 이생강은 대금산조의 창시자 박정기에서 한주안으로 이어진 가락을 배우고 자신의 짠 가락을 넣어 자신만의 산조를 완성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오늘 함께 감상하실 이생강류 대금산조입니다. 산조 중 중중몰이 함께 들으시고 풍류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의 소리의 길에 들어섰지만 쉼없는 정진으로 명창의 반열에 오른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 주은숙 명창의 삶과 음악입니다. 판소리는 삶을 노래하는 예술이지만 한편으로는 소리꾼의 인생 자체가 예술이 되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주은숙 명창의 삶이 그런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데요. 그는 안숙선 명창의 첫 스승이었던 주광동 명인의 딸로 전북 남원의 판소리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술가의 고단한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그는 젊은 시절 소리꾼의 길 대신 평범한 삶을 선택해 대구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다시 소리 앞으로 이끌어냈죠. 33살 취미로 시작한 민요에서 이명희 명창을 만나 재능을 인정받았고요. 이후 이일주 명창에게 동초째 심청가, 흥보가, 수군가를 신영희 명창에게 만정째 춘향가를 사사하며 본격적인 소리꾼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늦게 시작한 만큼 공부는 더욱 치열했죠. 하루 대부분을 소리 연습에 쏟아부으며 득음을 향해 정진한 끝에 소리를 시작한 지 11년 만인 1996년 전주 대사순우리 전국대회 판소리 명창부 장원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문제라. 아유 뺑덕이네. 아유 뺑파. 이거 어디 갔는가? 이곳속 저곳속 어를 더듬노건구나. 신봉사고 동마 뺑덕이 내로를 찾는다. 요번소 뺑파 이곳속 이리 오라면 이리 와. 요바라 뺑파여 돈망가장과 변양을 하면 요 변내의 수신 제도가 조용히 자는 게 도리울 채

오지고 누야 속은년 뚱뚱 가장 배방키도 사담치고 로건 못올 텐데 눈 오두 날 버리고 내가 뭐하고 세일 잘될 소녀 세수 방 따르서 철거그라 더듬 더듬 올라갈 때 이때는 어느 땐고 본유월 한도위라 태양은 붉었던디 이제 땀을 흘린 병원서 한 고철당 누군이 백석청 탄 맑은 물이 흐르는 소리 들린다.

0: 설문제라며 시월호구장이 좋다 삼간 쌀로를 나서 흔들 이어서 시원하며 동예술을 다 마시는돌 이어서 시원할까요 나을 시고 좋구나 지와자 좋네 둔벙둔벙 다닌다
1: 주은숙의 소리로 심청가 중 신봉사 황성 올라가는 대목 오늘 김용호의 풍류현장에서 들려드렸습니다. 8월 8일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 다가왔네요. 내일도 좋은 풍류와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또 함께해 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황숙경 외 여러분의 연주 해령 1장부터 7장까지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지난날 우리 예인들은 아주 멋진 팔도 유람을 꿈꿨는데요. 검고병창 팔도 유람가에서 그 내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명인 명창 풍류랑과 가진 호사시켜 교군태워 앞세우고 팔도 풍류남아 성세도 있고 화력도 있어 아르마리 멋도 있고 간드러진 풍류남아

검은고병창 팔도 유람가 들으셨는데요. 김영재의 검은고병창,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팔도 유람을 떠나 풍류남아 수백 명과 명인 명창들이 함께 유람을 간 곳이 여러 장소가 나왔는데요. 경상도 태백산 낙동강을 구경하고 전라도 지리산의 동진수를 구경하고 충청도 계룡산 백마강을 구경하고 평안도 자문산의 대동강을 구경하고 황해도 구월산의 옹진수를 구경하고 강원도 금강산의 세류강을 구경하고 경기 삼각산의 임진강 등을 구경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과 시간이 있어도 아직 갈 수 없는 곳도 여기에 많이 포함돼 있었죠.

창의적 음악 양식의 정착과 작곡가들의 창작 의욕 고취를 목표로 1977년에 제정됐는데요. 이번에 제32회 대한민국 작곡상 수상작들의 음악적인 면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첫 번째 곡으로 제32회 대한민국 작곡상 최우수상 수상작인 이귀숙 작곡의 산조아쟁과 국악 관현악을 위한

룸이란 작품을 보고 영감을 얻어 만든 곡이었고요. 2013년에 있었던 제32회 대한민국 작곡상 최우수상 수상작으로 들어보셨습니다. 작곡가 이귀숙은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한국음악작곡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으로 제32회 대한민국 작곡상의 관현악 우수상 수상작

제32회 대한민국 작곡상의 관현악 우수상 수상작 김성국 작곡의 국악 관현악 공무도화가 들으셨는데요. 김만석이 지휘하는 성남 시립국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고대 가요인 공무도화가를 관현악곡으로 만든 음악이었죠. 작곡가 김성국은 현재 중앙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토요일의 명작 세 번째 곡으로 제32회 대한민국 작곡상 실내악 우수상 수상작으로 윤혜진 작곡의 강산 무진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강산 무진도의 부제는 마치 하나의 화두 같은데요. 끝 없고 끝 있고 끝 있고 끝 없다 이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작품은 무에서 무로 향한 긴 호흡을 담고 있는

보여줬는데요. 음악은 이 8m 그림이 흘러가는 영상과 함께 공연이 됐습니다. 작곡가의 작곡 노트가 감상에 도움이 될 듯한데요. 강과 산이 끝없이 흐르는 자연 안에는 끝이 있는 한계로 둘러싸여 버린 인간의 욕망과 삶과 죽음이 있다. 유한함으로 무한함을 추구하고 끝 있는 유한함에 낙담을 하다가도 끝없는 무한함으로 위로와 평안을 얻는 순환적인 번뇌와 해탈이 지속되는 공간은 본 작품에서 그림과 시와 소리가 만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도가적이면서도 불가적인 그런 화두를 잡은 작품이 아닌가 하는데요. 윤혜진 작곡의 실내악곡 강산 무진도 끝 없고 끝 있고 끝 있고 끝 없다 듣겠습니다. 정각회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세상 가치 없이
1: 누구 그렇게
2: 도와서 같이 좋은 영혼을 아 그
1: 시소
2: 물물현야 진정한 멋스러운 자노
3: 윤혜진 작곡의 실내악곡 강산 무진도.

수상작으로 존 화의 Der Weg zur Natur für Degum und 장구, 대금과 장구를 위한 자연으로 가는 길, 이렇게 네 곡 만나보셨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강강술래 준비했습니다. 박영순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청주들아 아랑주들아 설랑무초야 내댁구랑 나무 접시가 우갱갱 개골이 개골청 항주가 내 왕개골 왕개골을 잡으려면 양파를 덜덜 먹고 미나리 당주 얻어둠세 개골이 개골청 항주가 내 왕개골

0: 청청청해영자
1: 이거 운산청해영자
0: 청청청해불자
1: 이거 운산청해불자
0: 청청청해불자
1: 이거 운산청해불자
0: 강강술래
1: 강강술래
0: 고사리 대사리 끙자 나무 대사리 끙자 유자 꽁꽁 채미난 음자 장장장 버리여
1: 고사리 대사리 끙자 나무 대사리 끙자 유자 꽁꽁 채미난 음자 장장장장 버리여
0: 고사리 대사리 끙자 만부 대사리 끙자 송구 끙

이로 함께 하셨습니다. 박영수는 전라남도 진도 태생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과 특별히 강강술래를 많이 하면서 또 소리를 잘 하셨다고 하죠. 그의 실력이 강강술래 보유자였던 최소심의 눈에 띄게 됐고요. 이내 그의 전수생으로 선발이 돼서 1993년에 진도 강강술래 보유자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별신 골랐습니다. 별신은 별신굿, 이 동해안 별신굿의 별신을 말하는데요. 동해안 별신굿의 특징은 타악 중심으로 발달한 음악이란 점입니다. 다양하면서도 난이도 높은 온갖 타악 장단을 감상할 수 있는 음악이 바로 동해안 별신굿인데요. 오늘 이 음악을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연주와 김정희의 소리, 원완철의 태평소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태의 연주, 김정희의 소리, 원완철의 태평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경기민요 한강수타령 시원하게 듣겠습니다. 이춘희의 소리입니다.

경기민요 한강수 타령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보유자 이춘희의 소리였습니다. 어제가 절기상 입추였지만 아직 가을 느낌을 갖기엔 좀 이르죠. 그래도 입추가 지나면 날씨가 조금씩 달라지기를 기대하게 되는데요. 예보를 보니까요. 아주 조금씩 낮아지긴 하더라고요.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보유자 이춘희의 소리였습니다. 어제가 절기상 입추였지만 아직 가을 느낌을 갖기엔 좀 이르죠. 그래도 입추가 지나면 날씨가 조금씩 달라지기를 기대하게 되는데요. 예보를 보니까요. 아주 조금씩 낮아지긴 하더라고요. 열대야라도 가시면 지내기가 한결 수월하지 않을까 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0: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부선 성석의 추억마다 금세상에 미련을 다 버리고 원 없이 한 없이 못다 살아가신 명복은 형제의 처자

한테 줄에 공주여서 지를 안 듣구나. 이래 하였어 공주 이름을 지어보자. 첫째 공주는 천상금이야, 둘째는 지상금이야, 셋째는 해금이야.

명랑크니 선인옥녀 학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머리에는 하관이요 몸에는 하으로다. 월패를 넌지차고 개화가지 손에 들고 옥패 소리가 쨍쨍 터니 의연이 오연양이 뚜렷한 월궁 항아 달속을 들어간 듯.

심신의 황홀하여 신동치 못할 적에 선녀의 고모야 부인 앞에 나려와서 예언이 여짜오되 소녀는 다른 사람 아니오라 하늘의 쌍모의 딸이러니 반도진성 가는 길에 옥진은 비자 잠시 만나 수작을 하옵다가 내가 조금 늦었기로 상제께서 득제를 하시고 인간을 정비하여 갈 바를 몰랐더니 배상록은 후토부인 재불보살 서가임이 대구로 지시하여 지금 찾아와서 오니 어여삐 여기소서.

이렇게 포에다 샀어요. 하루하루 지낼 적에 그때 대왕님도 요번에는 태자를 놓을 것이라고 태상같이 믿고 기다리는구나. 그래하여 하루날은 있더라니 순산기미가 있는구나. 길대 부인의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치둥굴 내리둥굴 알걸 낸다. 여러 궁녀들이 들어왔으냐 산바라지 시킬 때야. 여자 나이 서른 안에 자식 내게 하지 서른이 넘고 사십이 넘고 보면은 노산이 됐어요. 순산하게 힘이 든다.

탄생을 하시는구나. 여러 궁녀들이 삶을 갈라서 모형을 시켜 도대기에 옷을 입혀놓고 길대 부인은 나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잠시 잠깐 기절을 하고 궁녀들은 엎드려서 대성통고 울었문디. 이때야 길대 부인의 정신을 차려서 사방을 둘러보니 여러 궁녀들이

아기를 발은 위에 놓고 이를 장차의 할고 대왕님 거기 어찌 무슨 말씀을 드린단 말이냐. 그때서야 대굴에서 기별이 사람이 와서 순산을 하였으면 공중집 태자인지 어스밭 배아래라 하는구나. 어느 난절이라고

바른 대로 고하여라. 대왕님 그게 대왕님이 참 앉지를 못하고 써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말씀 듣더니만은 용상에 털썩 주저앉음에 이것이 웬 말이고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더냐.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한전이라고 거짓으로 아래리까. 요번에도 공주집을 생산하였다 하오이다. 대왕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는다. 공주라 하면은 여서지만 해도 이 대구라는 여국나라가 불명한데 태자 몰랐고 그만큼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부처님 천에 절에다

갖고 태어나도 성 하나 이름 두 자가 있는데 일국의 공주로 태어나서 어찌 이름이 없을 소냐. 당신의 이름 없는 무명지 손가락을 피를 내어서 깨물어 피를 내어 아기 입은 속 저고리에다가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을 거나. 여봐라, 여기가 무슨 산이냐. 마마님요, 여기가 베베랑산이라 하옵나이다.

아가리에 채워가듯이 아까 채워가고 나니 몰개 바람 해오리 바람도 잔잔하여지니 여러 궁녀들 길대 부인 정신을 차리고 보니 포명하는 아기가 온데 갔네.

아무래도 스님이 예사 스님이 아니로다. 여러 정성들 삼정선 육파든스 모두 신하들 불러.

우리 대왕님은 서천 서역국에 약물을 드시면 낫는다 하오니 약물만 구해오면은 높은 벼슬도 주고 자손 대대로 손손이 많은 채물도 먹고 살 수 있는 채물도 많이 넉넉히 준다고 서천 서역국에 약물

기방을 갖다 붙이시고 명을 나리소서. 이 말 듣든 삼정승 하시는 말씀 마마님 여길 때 부인 마마

아버지 살릴 약물 구할 생각 아니하고 옥새부터 탐을 낸다. 둘째도 마찬가지, 셋째도 마찬가지, 넷째 다섯, 여섯째 막내 불러놓고 물어볼라 하니 막내의 공주는

도 못하겠고 전부 다 옥새만 탐을 냈나. 아이고 길대 부인 대왕님 곁에 갔어요. 울어물며 손을 잡고 대왕님요 대왕님요 우리 대왕님은 이제는 아주 죽고 영 죽었네. 대왕님 살릴 약물을 구하러 갈 사람이 아무도 없사오니 어찌하오리까. 이 나라 장차 어찌하오리까요. 이래 울다가 잠시 잠깐 잠이 들었구나. 비몽사몽간에 길대 부인은 들리든 말든 난데없는 목소리같이 음성이

산신령님 파리대기에 불러놓고 거기 앉아 내 말을 들어보아라. 개나리 보따리를 하나 주며 어서 봐 비산을 내려가거라. 너 오시가 되면 대궐에서 너의 모친이 너를 다다리러 올 것이니 모친을 따라 대궐로 돌아갔으야. 서천서역국 약물을 구해서 아버지를 살려라. 이 말을 떳떳바리디께 신령님요 신령님요 나는 이산천에 서나서 이산천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거기 아버지가 어디 계시고 엄마가 어디 계신단 말이오. 너가 엄마 없이 아버지 없이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땅에서 솟았느냐. 하늘과 땅도 응에 있고 나무들도 짝이 있고 그리한데 부모 없는 자식이 이 세상에 어디서 난단 말이냐. 가서 너의 표적을 보자 하거든 이 깨나리 보따리를 주면은 보따리 걸러보면 알도록 했을 테니 이걸 가지고 시각을 다투니 어서 바삐 가거라. 신령님의 분부라서 거역을 못하

3일 만에는 목욕을 하고 나니 노란 털을 벗는데 얼마나 인물이 출중한지. 석 달 열흘 백일 정성 기도 드릴 적에 갑자 4월 초파일날 꿈에 보던 선녀가 불명하다. 내 공주야 내 딸이야, 파리 때가 이제는 대굴로

들어 차례 누워 앓는 세월이 15년 세월이나 지났구나. 이제는 하이 맺어서 이름 모를 병이 들어 차례 누워 앓는 세월이 15년 세월이나 지났구나.

없니? 다 없어 첨살네 애하고 번창성 휘르르 어진 양요 속 들라 하다 하라.

났어, 잘 났어. 진세에서 몰라 그렇지. 우리 수국을 들어가면은 훈련 대장은 꼭 사실 것이오. 미인 미색을 밤낮으로 내리고 동락을 할 것이니 그 안이 좋소. 그런디 태선생은 이 세상에서 무슨 재미로 사시오? 뭐 나 지내는 재미는 무쌍이지요마는 세상 흥미를 한번 잃을 테니 들어볼라요? 그럽시다. 인제는 녹수청산

목실 양식을 삼아서 간식을 째 신여분 이리급 서명산 찾으 완경을 째 여산동남 오로봉과

산이명 태산 숭산 형산화산 만악천

금예산 수해흥산을 아지 폰고거든 시보다 돌고 영조상상봉을 완완히 기어올라 흑군을 박차고 패군을 흘 무릅쓰고 여산에 딱주영화 외국길 출자고 패군을 흘 무릅쓰고 여산에 딱주영화 외국길 출경을 완완히 삼열하니 등태산 소천나의 공부자의

暖而无恙，那一天面有三轮街一大恩，心心很远直送一些安吉生儿，从来的爹爹我的

아닌 게 아니라 좋소 좋아. 당신은 발맵시도 오입쟁이로 생겼거니와 풍채도 참 잘났소. 그런디 퇴선생,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디 딱 본 게 미간에 화망살이 비쳐 이 세상에 있고 보면은 죽을 지경을 꼭 여덟 번은 당하겠어. 에이, 그분 처음에 방정 맞은 소리를 너네 그려? 아니, 내 모양이 어째서 그렇게 생겼단 말이오? 내가 이를 테니 잘 들어보시오. 일개 한테 그 대신 새 삼촌 구출을 다지네. 대한 엄동 설란풍 만하게 눈 쌓이고 천봉의 바람이 칠 제행

알짝 알짝 던진 듯이 안전고동 초희왕의 원혼이요. 이럴 곳 초북의 상 소중랑의 원한이라. 거주려서 죽어를 속기 세구둥 구부리고 산동고생을 개우지네. 백도호의 준이워드 주린구복을 채우랴 심산궁고 찾고 찾아 이리저리 기댈 적어 골고리 못 친건 못할게 검찰게요. 펑봉이 섰는 곳 배받은 응조로다. 목달 개해 치게 되면 결혼지사가 대롱대롱 채수고기가 될 것이요. 청천에 돈넌 건 토끼대구리 덮치려고 무고오래 굳은 안수리 짓을 그로 휘어들어 오리꾼 사냥개 음산골로 기어올라 버긋버긋이 뛰어갈 때 토끼 놀래 호두덕 호두덕

흘러내려가면 촛동 목수 아이들이 몽둥이 틀어내고 들토끼 잡으러 가자. 우리도 독존된 양선 술 먹은 초군이요 그대가 짱 생각은 이백등 칠일 곤곤 한태조

없고 또 막상 가자고 한들 갈 수도 없으니께 애당초에 듣지도 마시오. 내가 만일 듣고 가자하면 인사불성의 쇠아들놈이오.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별주부가 구변을 내는디 우리

언지라 천양지간에 했네 최대하고 만물지중어

명반 탐은 안유 불로 촛불 쌓약을 실토록 먹은 후에 주흥이 도독 할제 척벽강 소장 춘과 채석강 태백 흥미 예와사를 쓰면 이 세상에 왜 있으리 제약하던 진시황과 구스러둔 한무제도 이런 게 미를 알았던 돌 이 세상에 있을 손가 혼란 세상을 다 버리고 태선생도 수궁을 가면 벌신

새통나귀

어떻게 별주부가 구변을 잘해놨던지 토끼가 싹 돌렸겠다. 할 일 없이 수궁을 따라 들어가는디 자랑은 앞에서 앙금앙금 토끼는 뒤에서 깡종깡종 월로 수비를 내려 갈지 건넌 산 파워 등에 요란 놈이 나앉으며 요바락

야. 너 어디 가느냐? 나 소궁 간다. 너 소궁은 어디로 가느냐? 나 별주부 따라서 표수

나는 고얘기를 하기를 토사호비라 하였으니 너 와나와 이 산중에 암혈의길들이고 임천에 갇히노라

나 칼잘 쓰는 여인 형아 역수 완풍 슬픈 소리 당사일그체 못하고 천추원한 초의 왕도 진무관에 한번 가서 다시 오지를 못하여

여보시오 별주부 잘 가시오. 나 오늘 우리 여우사촌 아니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수궁에 들어가 훈련 대장은 말고 용왕이 된다 해도 나는 못 가겠어. 별주부 기가 막혀. 올테면 수궁에 들어가 훈련 대장은 말고 용왕이 된다 해도 나는 못 가겠어. 별주부 기가 막혀. 올테면 오고 말테면 마시오마는 저 여우란 놈 심술이나 한번 들어보시오. 실상은 내가 육지에 온 지 여러 날 되었소. 맨 처음 저 여우란 놈을 만나가지고 수궁 얘기를 했더니 아 저를 데려가 달라고 텅 사정을 하지만은 간교원 저놈 심술 불각은 허겁기에 안 되겠다고 딱 잡아 뛰었더니 이 속을 어찌 알고 퇴선생을 띄워버리고 지가 따라가려고 오는 것이여 시방. 그러고 먹을 띠는 지가 앞을 서고 죽을 때는 퇴선생을 앞에 세울 것이오. 더더군다나 내일 아침 김포수 날랠 총알 꼬르르

애공농 문왕 따라에 줄을 하고 한기도 장 촛돌한데 황면의 장군 한신이도 소하 따라 한중 가서 대정단을 올라 쓰니

진기장검 평파산계 왕래를 거든 거로뺀가 오호상년월소에 범상공 노든 뱀가 통강칠리탄에 엄자등어 낚시뱀가 양양 흥창파

저기 저기 네 어디로 행하느냐? 소상으로 행하느냐? 공정으로 가려느냐? 가지 말고 개 잠깐만 불러 나의 한 마디 듣고 가거라. 백후원 청산 놀던 토끼가 수국 천리

그대 그 말 조금 부디 전하여 다오 잔말을 하고 내려갈게 그날 싸 말고 풍일이 사나워 물결이

0: 좋은 꾀는 채우고 버드나무 가지를 잡고 뒷발목을 막 잠그려고 할 적에 별주부는 물에서는 나는 짐승이라. 편전살과 같이 오르르르르르르르 달려들어 토끼 뒷발목을 꽉 물고 물속으로 울렁울렁 들어가니 토끼에게가 맡겨 아이고 물속으로 울렁울렁 들어가니 토끼에게가 맡겨 아이고 이놈아 이거 좀 놔라 숨 막혀 못 살겠다. 야 이놈아 아가리 벌리지 마라. 짠물 입에 들어가면 벙어리가 되느니라. 그리고 혹시 간 녹을까 싶다.
1: 그렇지.
0: 아이고 이놈아 나 똥 매럽다. 이놈아 똥 매러우면 물속에다 팍 싸버려. 물속에다 똥 싸면 벼락 맞는다고 그러더라. 아 이놈아 그러면 사공들은 벼락 맞다가 볼일 못 보겠다 이놈아.
1: 벌써?
0: 뒤지는 뭘로 올 것이냐? 물속에서 뒤지

난시로 내로 난이래 내예 난시로 넌이래 돈이로 나 내로 나

시래니래 나니 나니래 이래 나니네 나네로 나니 이랜띠 시래 시래니래 나니 나니래 이래 나니네 나네로 나니 로나로 나네로 나띠

나네 나네 나시노 네 나네 나시노 네 나네 나시노 네 나네 나시노 네 나네 나시노 네 나네 나시노 네 나네 나시노 네 나네 나시노 네 나네 나시노 네 나네 나시노 네 나네 나시노 네 나네 나시노 네 나네 나시노 네 나네 나시노 네 나네 나시노 네 나네 나시노 네 나네 나시노 네 나네 나시노 네 나네 나시노 네 나네 나시노 네 나네 나시노 네 나네 나시노 네 나네 나시노 네 나네 나시노 네 나네 나시노 네 나네 나시노 네 나네 나시노 네 나네 나시노 네 나네 나시노 네 나네 나시노 네 나네 나시노 네 나네 나시노 네 나네 나시노 네 나네 나시노 네 나네 나시노 네 나네 나시노 네 나네 나시노 네 나네 나시노 네 나네 나시노 네 나네 나시노 네 나네 나시노 네 나네 나시노

이나

이나 나니네 이나 나네 이나 나네 이네 너 나니 되네 이너 나

넌 이러네 내나 내니네 나 니네 니네나 넌 이니네 내나 내니나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 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아빠도 그 고속도로 휴게소의 알감자 버터구이 맛은 쉽게 따라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유독 고속도로 휴게소의 알감자 구이는 그렇게도 특별한 맛일까요? 물론 오랜 경험을 통해서 감자를 노릇노릇 적당히 굽고 또 버터, 설탕을 알맞게 뿌렸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어딘가를 향해 떠나던 설렘 혹은 묵묵히 길을 달리다가 잠시 숨을 고르는 그 순간의 휴식이 얹어지면서 그 자그마한 알감자 한 덩이가 특별해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같은 음식이라도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맛과 운치가 달라지지 않나요?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평시조 산첩첩입니다. 노래의 김월화입니다.

솔바람 물소리의 오늘의 첫 곡은 김월하의 노래로 들으신 평시조 산첩첩이었습니다. 오늘은 8월 9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여행길 휴게소의 별미 알감자 버터구이 이야기로 문을 열었는데요. 요리 전문가들이 말하길 집에서도 휴게소 특유의 그 바삭하고 달콤한 맛을 내는 요령은 생각보다 참 간단하다고 합니다. 알감자를 삶을 때 소금을 살짝 넣고 젓가락이 들어갈 정도로만 익힌 뒤에 체에 받쳐서 표면에 전문가들이 말하길 집에서도 휴게소 특유의 그 바삭하고 달콤한 맛을 내는 요령은 생각보다 참 간단하다고 합니다. 알감자를 삶을 때 소금을 살짝 넣고 젓가락이 들어갈 정도로만 익힌 뒤에 체에 받쳐서 표면의 수분을 5분 정도 가만히 날려주는 것이 첫 번째 비결이고요. 그런 다음 수분이 날아간 감자를 버터 녹인 팬에 중약불로 천천히 굴려가면서 겉면을 바삭하게 익히고 마지막에 설탕과 소금을 살짝

아련한 울림을 느껴보시고 많은 말을 촘촘하게 이어가는 대목에서는 한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노랫말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약 33분 동안 한 호흡으로 이어지는 소리를 만나게 되겠습니다. 아리랑 고개를 하나씩 넘을 때마다 사랑과 이별, 가난과 세월, 웃음과 한숨이 차례로 펼쳐지는 노래. 강원도 무형유산 정선아리랑

깊은 호흡으로 우리 음악을 들여다보는 시간, 음악에 머물다. 오늘은 삶의 희로애락을 끝없이 이어지는 사설에 담아낸 김선덕의 정선 아리랑에 오래 머물러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음악에 머물게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일부 마무리 곡입니다. 박종선류 아쟁산조 중 자진몰이 듣겠습니다. 아쟁의 한림, 장구의 장재영입니다.

1부 마무리곡 박종선류 아쟁산조 중 자진몰이었습니다. 아쟁의 한림, 장구의 장재영이었습니다.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2부에서는 풍경소리 그리고 티끌, 티나흑의 끌어모으기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솔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은 연변 못 갑니다. 연주의 김기환 외 여러분이고요. 11분의 긴 호흡으로 듣겠습니다.

1979년 속초로 이주한 뒤 오랫동안 설악산과 동해의 자연을 바라보며 자신만의 회화 세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건 그동안 대중에게 많이 공개되지 않았던 드로잉 400여 점입니다. 전시장에는 이 드로잉들이 아카이브 형식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작가가 72여 년 동안 걸어온 작업의 흐름을 찬찬히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전시는 모두 3개의 전시실로 구성됩니다. 제1전시실에서는 1950년대 초기 드로잉과 판화를 만날 수 있고요. 제2전시실에서는 대형 회화와 풍경 연작이 소개됩니다. 제3전시실에는 김종학 작가의 속초 작업실이 재현되어 있는데요. 물감이 겹겹이 쌓인 바닥, 자연에서 채집한 꽃과 풀, 벽면을 가득 채운 그림들을 통해 작가의 삶과 창작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가까이 느껴볼 수 있습니다. 강릉 시립미술 물감이 겹겹이 쌓인 바닥, 자연에서 채집한 꽃과 풀, 벽면을 가득 채운 그림들을 통해 작가의 삶과 창작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가까이 느껴볼 수 있습니다. 강릉 시립미술관 화가 김종학전.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매주 월요일은

구이임의 연주로 들으신 풍경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가야금 4중주단 여우벨의 돈돌라리입니다. 이 돈돌라리는 함경도 지방에서 전해지는 민요를 바탕으로 만든 가야금 합주곡인데요. 넉 대의 가야금이 경쾌한 가락을 주고받고 연주자들의 노래까지 더해져 원곡의 흥겨움과 생동감을 새롭게 전합니다. 여우벨의 연주와 노래로 돈돌라리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12분의 긴 호흡으로 들려드립니다.

현명한 소비와 꼼꼼한 자금 관리를 통한 재테크부터 신종 피싱 방지법까지 살펴봅니다. 티나게 끌어모아 태산으로 모아보는 시간.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옆에 내려드리고 운전자만 차를 세운 뒤 셔틀버스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제 주차요금 할인을 알아보겠습니다. 공항주차장에서는 경차와 장애인 등록 차량, 일부 국가 유공자 차량, 저공해 차량, 다자녀 가구 차량 등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부분 50% 감면입니다. 할인 사유가 여러 개라고 해도 가장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됩니다. 아시겠죠? 자, 음악 듣고 이어갑니다. 들으실 곡은 여행길입니다. 소금 연주의 박두리입니다.

차량 번호와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즉시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대상은 태아를 포함해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구입니다. 이럴 경우 주차 요금은 50% 감면됩니다. 하지만 김포공항에 등록했다고 해서 인천공항에서도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공항은 별도의 자동감면 홈페이지에서 다자녀 차량을 등록해야 합니다. 공항이 다르면 등록도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혹시 미리 등록하지 못했거나 출차할 때 할인이 빠졌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는데요. 공항에 따라 사후 감면이나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차형 수증은 바로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차에서 내리기 전에 층과 구역, 기둥번호를 사진으로 찍어두십시오. 장기 주차장에 세웠다만 기억해서는 넓은 공항에서 차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걷기가 불편한 분은 공항의 이동지원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장기 주차장에서는 터미널까지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되고요. 휠체어 이용객은 무료 리프트카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과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항은 크죠. 그리고 이동 거리가 멉니다. 여행 초반에 무리해서 걷기보다 필요한 지원을 받아 체력을 아끼는 것이 더 현명하겠죠. 이처럼 작은 확인 하나가 주차비뿐만 아니라 공항에서 헤매는 시간과 여행 첫날의 피로까지 아껴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티끌, 티나게 끌어모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달리는 비행기 함께 하겠습니다. 연주의 두 번째 달입니다.

일요일 순서 마무리 곡 보물섬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공명이었습니다. 좀 전에 공항 주차장 이용할 때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여행 갈 때 준비할 것들이 많죠. 공항 이용하는데 유용한 팁. 요즘은요, 유튜브라든지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늦었다고 후회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지금 시작하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안녕하세요. 창호에 드리는 쌀 이한철입니다. 바깥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은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그리는 걸 멈춘다고 합니다.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는 건데요. 그림을 제대로 그리고 있는지, 놓친 건 없는지, 화포 가득 담긴 풍경들을 되돌아본다. 바람이 잠시 그럴 틈을 내주는 거죠. 평일에서 주말로, 주말에서 다시 평일로 시간의 방향이 바뀔 때면 우리에게도 그런 멈춤

첫사랑과 춘천 가는 기차 타고 여행하면서 담긴 그런 이야기의 노래이죠. 실제로는 춘천까지 못 갔다고 합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어가지고 강촌쯤에서 내려서 되돌아왔다. 그러나 가사 속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살에 만들었다고 우리는 이해해야겠죠. 자, 계속해서 서도민요 싸름의 선율을 해금으로 연주한 곡입니다. 어쿠스틱 기타의 보이싱이 아주 특별합니다. 해금의 다양한 목소리가 이 한 곡에 다 담겨 있는데요. 해금이 굉장히 다양한 표정의 연주가 가능한 악기잖아요. 따뜻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발랄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뭔가 애절한 순간도 해금이 연주하고 있는 음악입니다. 해금 연주자 박자영의 서연가 듣습니다. 다양한 악기잖아요. 따뜻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발랄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뭔가 애절한 순간도 해금이 연주하고 있는 음악

저기 보이는 게 저게 뭔가 얼라얼라 그것도 모르고 사나미요. 그게 어딘고 하면요 옛날에 임금 살던디요. 임금 부여 팔경이라는 거 몰라요? 그래 부여 팔경 내 들어본 적이 있다.

두 곡 연이어 발표를 했어요. 꽤 오래전에 녹음해둔 것을 최근에 발표했다고 저한테 귀뜸을 해줬는데 와 근데 음악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선유가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채연 씨가 소리를 하고 구이임의 멤버죠. 가야금의 임정환 씨가 손끝으로 아주 세련된 화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채연 씨가 국악 전공자이기도 하지만 실용음악도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세련되면서도 우리 소리의 중심이 되는 그런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는 그런 음악들을 발표하는 것 같아요. 이채연의 선유가 듣습니다.

음과 음 사이의 공간에도 존재한다. 음악은 음과 음 사이의 공간에도 존재한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인 클로드 드뷔시가 음악에서의 여백을 강조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연주와 연주 사이의 짧은 정적, 쉼표. 그 찰나의 시간에 연주자는 호흡을 고르고 청중은 앞서 들은 선율을 되새깁니다.

새음원 시리즈 세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1번 태평가, 2번 청춘가, 3번 창부타령이었고요.

만나봅니다. 2019년 세음은 김원식의 대금산조, 대금정악을 이제부터 들어볼 텐데요. 이 음반은 대전국악방송이 진행하는 대전 충청지역 연주자들의 세음원 시리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 들어볼 텐데요. 김원식은 충주시립 우륵국악단의 젊은 대금 연주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이 음원의 프로듀서가 창호의 드린 햇살의 이전 PD인 고효상 프로듀서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크레딧을 보다가 반갑고 더 기대를 또 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먼저 들으실 곡은요. 이생강류 대금산조입니다. 이생강류는 기존 산조가락에 명인 이생강만의 독창적인 가락을 더한 산조인데요. 새 울음소리 묘사와 다채로운 리듬 그리고 독특한 붙임새가 어우러져 대금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음악입니다. 김원식의 연주로 이생강류 대금산조 같이 들어보시죠. 고사와 다채로운 리듬 그리고 독특한 붙임새가 어우러져 대금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음악입니다. 김원식의 연주로 이생강류 대금산조 같이 들어보시죠.

김원식의 대금 연주로 이생강류 대금 산조 듣고 왔습니다. 일요일 코너 새음원 시리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두 장의 음원 만나봤습니다. 강효주가 부르는 경서도 민요 8곡 들었고요. 김원식의 대금 산조 대금 정악 수록곡 중에서 이생강류 대금 산조를 들었습니다. 자, 지역과 악기는 달라도 오랜 시간 이어온 우리 음악의 숨결은 한결같고 풍성하다. 이런 것을 오늘 들려드린 음악으로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곡은 대금독주 경풍년입니다. 경풍년은 풍년을 기뻐한다는 뜻이잖아요. 궁중의 잔치나 행사에서 축하곡으로 자주 연주됐었는데요. 본래는 합주곡이지만 오늘은 독주곡으로 궁중음악 특유의 여유롭고 깊은 멋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느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원식의 연주로 대금독주 경풍년 들으면서 오늘 새음원 시리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 넉넉치 않은 살림을 꾸려가는 오여사이기에 그가 내놓은 상금 전액은 더 의미가 있다. 1999년 11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오복녀 명창은 1913년 평양에서 태어나 16살에 서울로 왔는데요. 전쟁 통해 남편과 세

일생을 통해서 잊을 수가 없는 또 오봉년 선생님과의 아주 정말 귀중한 추억이죠. 평양 큰 무대에서 서도소리를 불렀으니까 수심가에다가 뭐 남봉가에다 부르고 하는데 거기서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하고 웅성웅성 왜냐하면 그 개타령할 때 성대묘사도 하고 하니까 막 웅웅웅 하더라고. 그 조용하던 거기서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그 안내원 바로 그분들만 안내원 동무 그분이 엄지를 척을 하면서 최고라고 조용하던 거기서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그 안내원 바로 그분들만 안내원 동무 그분이 엄지를 척을 하면서 최고라고 우리 여기서는 쇳소리 안 된다 근데 선생님 같은 그 깨꼬리 최고다 최고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상수리가 선생님 고향이었었는데 그 상수리를 이제 찾아달라고 며칠 있다가 아유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다 그거 해가지고 상수리라는 거는 없어졌다 이렇게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랬겠죠 선생님은 굉장히 서도소리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셨어요 그 이북에서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때 당시도 없어져서 그렇게 아쉬워하시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명감이 불타서 정말 얼마나 그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0: 누구라도 오면 그런 열정이, 소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르칠 때 왜 수 놓는 거 옛날에는 이게 뜨고 한땀 한땀 이렇게 놓잖아요. 나를 그냥 한땀 한땀 눈썹 심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심어주셨어요. 너무나 그렇게 하시니까 나는 정말 너무나 괴로웠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 다들 달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정성과 온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쳐주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 서도서리를 남기겠다고 이 남한 땅에 그런 결심을 가지고 정말 놀라워요. 선생님이 그렇게
1: 나하고 그렇게 정말 진짜 그런 정이 없어 선생님하고. 근데 그렇게 정이 그렇게 들었는데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0: 선생님 지금 살아계셨으면 내가 너무 할 말이 많아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건 이렇죠. 제가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깨달았어요 이러면서 선생님 하면 선생님 굉장히 기뻐하실 텐데 그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공부하면서는 그때는 몰랐어. 지금은 선생님 가르쳐주신 게 너무 여기 담겨있어서 술술 오래오래 있다 한 번씩 풀려나와요.
2: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복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0: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